네, 뿜뿜 라디오 오늘의 첫 곡 한부영의 동행 띄워드렸습니다.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당신에게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그 누군가를 항상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항상 이제 그 곁에 있는 소중한 가까이에 있는 그 소중한 존재를 너무나도 잘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마운 누군가에게 나의 엄지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한번 엄지척을 한번 날려보면서 우리의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뿜뿜 라디오 엄지척 날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안 돼요. 예. 문자로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의 엄지는 누구인지 엄지공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지 왕자도 괜찮아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뿜뿜라디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출석 check to the check 시작해보도록 하죠.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Now, raining on the ever-ru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새 찬양 함께 했습니다. 까르만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 까르만, 까르만. 예, C-A-R-M-A-N, 카맨. 예,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동차맨. 예, 죄송합니다. 자, 앞서 들었던 찬양은 윤상은의 찬양이었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듣고 왔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자 뿜뿜 라디오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Thursday, Thursday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도 잠시 후에 풀어볼 거니까요. 얼른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희 어떤 그 보안의 문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장이 안 가요. 그래서 문자로 #0981번 문자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더 탄탄하고 더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신윤원의 주민네 사람 일어나 찬양에 이어서 우리 형주 윤형주 장로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예스 믿으세요.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야, 이렇게 참 마음은 이렇게 간지러워요. 예, 우리 윤형주 형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간지러 피는데 우리 형주 윤형주 장로님의 어떤 그 무대 예, 직접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네요. 그죠? 내일 모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내일 모레 토요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펼쳐지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행사, 홈커밍 데이. 야, 홈커밍 데이가 이제 종일 열리게 되는데, 고 이제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음악회가 준비가 되는데 기념 음악회가 고 음악회 감사 음악회에 출연하시는 분이 이제 그 세시봉 예 세시봉 형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윤형주 형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우리 많은 형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하모니 듣게 되겠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예 아직 뭐 이렇게 그 신청을 남겨주지 않으신 분들. 자리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 빨리빨리,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그 현장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FM 98.1MHz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10시간 우리 특집 생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취 예, 시청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석하시겠다고 예 신청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안내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양여정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영주 형님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 말씀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말씀 가운데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이것을 잊지 말지어다 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이것을 잊지 말지어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힌트 드려요? 초성 힌트? 예, 초성 힌트 드립니다. 이응 티긋. 예, 이응 티긋. 티긋 맞죠? 예, 이응 티긋입니다. 티긋, 티긋. 이응 티긋.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뿜뿜 두 글자를 남기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네,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잔치 공동체의 차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잔치를 우리끼리 또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의 잔치를 이틀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또 잔치 공동체가 또 축하 사절단으로 함께해 주시니까 굉장히 또 느낌이 사네요. 자, 홈커밍데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시청취를 부탁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했죠. 아,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안해요. 그 아나운서가, 예, 티귿이라고 했는데, 티귿입니다. 예, 티귿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티귿. 티귿. 너무 자신있게 티귿이라고 그래가지고. 티귿이에요, 티귿. 예,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헷갈리실까봐? 예, 예시를, 예, 들어드린 거예요. 아무도 안 믿네. 예. 미안해요. 티읗이면 티읗, 티읗이. 기영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비도 잘 알아요 나 진짜. 예. 자, 오늘의 말씀 퀴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이응 티읒을 잊지 말지어다. 자, 과연 여기에 들어갈 이응 티읒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몇 가지 오답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영탁이가 왜 나와요? 예, 영탁이가 왜 나옵니까? 예?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영탁을 잊지 마. 영탁 씨를 왜 잊어요, 여기? 예. 아, 영탁 씨 팬이신가요? 예. 자, 영탁 씨 나오고요. 예. 야타? 오렌지족이에요? 오렌지족이. 야타를 왜 잊지 마라. 아, 대단하다. 예, 여러분. 이런, 오답들 보면, 참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이삭의 축복 예, 띄워드릴 텐데 그 가운데에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 티읕 그 은혜랑 약간 좀 뭐 좀 비슷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튼 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석의 축복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김인식, 정소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 퀴즈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뿅뿅을 잊지 말지어다. 이응티엇, 은으로 시작하는 이 글자는 무엇이었을지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은택이었습니다. 은택. 예. 은택이 정답이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숨쉬듯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숨쉬듯 하다 보면 이 우리가 그 산소가 뭐 감사하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살잖아요. 늘 당연한 것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이와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좀 놓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엄지척.

적의 엄지척을 날려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아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묵상하실 수 있도록 전송해드립니다. 꼭 함께

완공을 기념하며 또 축하하며 특집 좌담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뿜뿜 라디오에서 이제 월간 좌담회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 우리 뿜뿜 라디오가 좌담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진중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너무 좌담이야. 예, 너무 좌담인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우리 뿜뿜 좌담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볼까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깊이 있게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될 텐데요. 오늘은 K-콘텐츠의 열풍 속 기독교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셨어요. 네, 귀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 스케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담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유튜브용으로 촬영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들려드리는 건 그 촬영본 중에 오디오 소스를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다. 아무래도 라디오는 그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집이 불가피하고요. 유튜브용으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들으시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좌담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좌담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좌담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좌담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깊이 있는 예, 시대를 향한 고민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커밍 순!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진정한 개혁이라는 큰 제목하에서 몇 가지의 작은 주제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진정한 개혁, 개혁의 바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는 진정한 개혁, 개혁의 목표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고, 그 세 번째 시간으로는 진정한 개혁, 지도자와 동력자가 함께해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네 번째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진정한 개혁,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그 본질이나 의미가 퇴색된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단하고 회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어긋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고 또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말씀과 그 교회와 지도자가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혁이 바르게 되려면 지도자와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 지도자도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앞서가는 사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 그것 또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앞서 행하며 함께 모든 백성들이 동력하였듯이 동력자가 있어야 개혁이 바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개혁은 출발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울며 통곡하며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아주 진실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인 에스라가 성전에 들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개혁이 시작되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개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보는 눈이 없으면 개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고칠 것이 있을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이 있어야 고칠 것이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자는 개혁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개혁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혁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건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급진적이 아닌 서서히 개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왕의 개혁이 나옵니다. 아사왕은 선왕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유다의 우상 숭배를 바로잡고자 어머니인 마아가라는 태우를 폐위시키는 결단까지 내립니다.

0: 그의 계획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우상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따르도록 조성하는 일에는 과감히 청산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던가를 알면 아사 왕의 결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제군주 정치하였고 군주 정치하에서는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한해서는 아주 과감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자기의 잘못은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하면서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 엄격하다면 그 군주는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온건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급진적이 아닌 서서히 개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고쳤다고 해도 근본을 흔드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집집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들 합니다. 고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 고친 이후에 집이 무너지는 리모델링은 결코 안 되는 것 같이 개혁이 중요하지만 그 근본 틀 자체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서서히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칠 것은 분명하게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진단하여 잘못을 계산하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치는 결단이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국에 228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주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필 권사님입니다.
1: 어떤 청년인데 상당히 남녀하고 내 느낌에 꼭 노숙자 같아요. 사탕 드세요 하면서 한 줌을 줬어. 그러니까 네. 사탕을 받는 바람에 부시시 일어나더니 교회 가자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토요일 날이니까 내일 꼭 나오세요. 그럼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내일 아침 거기서 만나자 했더니 예약해서 나는 안 올 줄 알았더니 그거 와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직도 어떤 맛 냄새도 나고 막 아주 그 태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막 딱 끼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애를 사랑하더라니까요. 다 목욕도 싹 하고 이발도 다르게 청년들하고 똑같이 하고 회수하고 새벽 기도 오죠. 수요 금요 예배 오더니 방언도 받고 성령 받고요. 지금은 돈 벌러 다녀요. 그 애를 친동생같이 막 그렇게 일일이 교회 생활 하는 걸 가르쳐주고 몸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돌봤겠어요. 아유. 부모도 포기한 아들인데 근데 교회에서 사람이 내가 바뀌어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나이는 벌써 집의 나이로 86살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자꾸 전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젊은 줄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전도하는 게 가장 꿈이에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제주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필 권사님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검찰청이 개최한 마약류 퇴치국 국제협력회의를 통해 철저한 국제공조의 길이 열리게 하셔서 다변화, 지능화되는 글로벌 마약 밀수 네트워크를 빈틈없이 막아내게 하시고 마약 범죄 사슬을 끊어내어 대한민국이 안전한 마약 청정국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사금융, 신종 사기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주소서. 땀 흘림 없이 불로소득을 쫓는 모든 범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죄와 탐심, 불법으로 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모든 어둠이 복음의 능력으로 결박되게 하소서. 대외 경제의 거센 파도 속에서 노사가 대립을 넘어 동반자의 자세로 상생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립을 넘어 타협점을 찾고 이러한 화합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게 하소서. 정부 부처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창조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종교와 신앙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악한 시도가 멈추게 하소서.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 확대 등 가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흐름이 막아지게 하소서. 급변하는 안보 위기 속에 군의 핵심 전력을 강화하게 하시고 육해공 부대마다 믿음의 장병들을 일으켜주셔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병력 문화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모든 군 사역과 부대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뿜뿜 자담회 안녕하세요. 이건수입니다. 아,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 흥행 순위 상단에 노출되는 게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K-콘텐츠 아주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또 마음이 좀 쓰리기도 합니다. 왜냐? 아, 그 많은 목록들 중에 기독교 콘텐츠는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일 텐데요. 아, 오늘은 그 이유를 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좌담회 K-콘텐츠 열풍 속 기독교 콘텐츠는 어디에? 오늘 함께 이야기할 세 분 모셔봤습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오신 우리 김상철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다음으로 미디어 평론가 지필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홍광수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마지막으로 진영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양을 위해서 미디어와 또 문화를 탐구하시는 열정 넘치는 목사님, 우리 송철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감사합니다.
0: 네. 요즘 K-드라마, K-콘텐츠, 정말 말 그대로 난리입니다. 혹시 최근에

0: 그 보신 작품들 중에 좀뭐 이거 재밌었다라든가 뭐 인상적이었다 그런 작품들이 있으십니까?
1: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두편 봤는데 하나는 이제 오디세이.
0: 오디세이.
1: 예, 봤고 하나는 요즘 워낙 이슈가 되는 이제 암살자들 두 개를 봤죠. 그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결국은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서 나가는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디세이는.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0: 그러셨군요.
1: 네.
0: 예. 뭐, 오디세이는 뭐, 오디세이 하나만 떼고도 주제를 해도 한 편이 뚝딱 나올 만큼
1: 맞습니다. 네.
0: 할 얘기가 많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작가님께서는 인상 깊게 보신 뭐, 드라마 콘텐츠 몇 있으십니까?
2: 저도 뭐 영화로 본다면은 오디세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봤고요. 드라마 중에서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들쥐라는
0: 들쥐.
2: 드라마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이야기의 원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길 위에서 벌어진 어떤 이야기, 길 위에서 만나는 다양한 위협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서 어떻게 본다면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셔서 길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시고 결국에는 그길 끝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오디세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단순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안에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굉장히 풍성하고 생각해 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 그렇게 아들들은 중학생이라서 사실 이렇게 조금 무겁고 진지한 영화는 재밌어하지 않을 법도 한데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만족해 하면서 온 가족이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인상 깊게 보신 작품
3: 저는
0: 있으십니까?
3: 시대극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최근에 본것 중에 저도 암살자들 이제 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디즈니에서 나온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시즌2를 이제 저는 봤어요. 이제 저는 뭐 이제 어떤 뭐 정치극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봤다기보다 이제 그 정치적인 사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그런 거였어요. 인간의 탐욕에 끝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 주인공 백기태가 이미 이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미 상당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최고의 권좌까지 그렇게 탐욕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 사람이 다 나와요. 뭐 그래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뭐 국가를 말하고, 뭐 가족을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데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복수, 야망, 그리고 내가 도태될지도 모른다에 대한 두려움. 뭐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 뭐 생존욕,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막 분출되듯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성경이 인간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뭐 그런 관점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인간이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은 결국에는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워내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그 욕망을 탐하면서 죽어가는구나라는 좀 그런 관점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면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0: 우리 그세분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십니다. 목사님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 깊이는 굉장히 다르네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재밌다. 네.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네.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보시고
1: 예,
0: 하면.
1: 왜냐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대의 관심사가 떠오를 때는 성도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니까 사전 경험적인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감독이니까 공부가 돼요. 솔직히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프레임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게 있죠.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편 정도는 꾸준하게 좀 보는 편입니다.
2: 저는 뭐 영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니까 직업적으로 또 칼럼을 계속 써야 돼서 웬만큼 이제 유명한 작품은 가급적 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제 보고 나서 성도들한테 가서 설교 시간에 이번 주에는

0: 이런 드라마들이 나왔고 내용이 이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만 보고 성도들은 이제 아무도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몇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뭐, 성도님들은 되게 성경 읽느라고 분주하셔갖고 영화나 드라마 보실 시간이 없으신데,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건지나, 제가 대표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읽으시라고, 제가 열심히, 저희 교회에서는.
1: 예, 그런 때가
2: 이래서 오색할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전 드라마 열심히 봐가지고, 거기서 나뭐 유행어나, 뭐 재밌었던 말 있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아무도 모를
1: 아무도
2: 때가
1: 몰라.
2: 있어요.
1: 나만 알아요.
3: 근데 진짜 의외로 좋은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성도들을 보면 그 요즘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요즘 AI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 속도를 보면서 우리 흔히 보았던 터미네이터에 있었던 그런 이제 인공지능과의 어떤 전쟁들 이런 거 나올 때에 영화가 앞서간다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또 다른 관점에서는 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영화 소비 형태는 사실은 의미를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죠. 아까 오디세이 관련해서 우리 작가님도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영향이 큽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기독교 영화를 아니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왜 일반 콘텐츠들이 좀 이렇게 좋지 않게 할까? 그이 부분은 그 기독교에 대한 레퓨테이션 평판의 문제이기도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는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충무로 사례를 보게 되면 기독교 영화들이 이제 그 일종의 비즈니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뭐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런 영화들은 일반 관객들이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존경하는 분이 그때는 꽤 있었어요. 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도 올라오게 되면은. 근데 결국은 나중에 소비되는 그 콘텐츠 중에 기독교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시대의 문화를 투영하는 것이다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 단적인 예가 제가 2016년도에 그 덴버에 가서 필립 얀 씨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루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필립 얀 씨가 저하고 인터뷰하는 도중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퓨테이션이 있습니다. 평판의 문제. 그 오늘날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국과 한국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필립 얀 씨가 이제 얼마 전에 그분도 넘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의 대표 선수들이 한번 무너져버리면 이건 그 파급력은 말도 못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를 만들 때에 저희가 단순히 재미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회적 책임성이 사실은 감독에는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이 영화가 어떻게 소비되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 기준에. 예. 그러니까 재미만 추구하는 상황이 아닌 감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기독교 콘텐츠도 케이크 컬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1: 좋습니다. 자, 뿜뿜 좌담의 우리 K 콘텐츠 열풍 속 기독교 콘텐츠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K 콘텐츠 얘기 또 나아가서는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재밌게 잘 만든다. 정말 잘 만든다. 또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그 재미까지도 지금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이제 조금 저희가 씁쓸한 면으로 한번 다뤄보자면 기독교 콘텐츠를 생각할 때 저희가 뭐 오디세이라든지 지금처럼 저희가 열의를 가지고 얘기했던 그 정도로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몇 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일단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반성하는 부분이 돼요. 초기에는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이 주입식이 있었다. 제 영화를 보게 될 때는 그런 게좀 있었고요. 오래 기억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래 기억되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 오카놈이라는 영화가 여전히 지금도 많이 이제 소비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왜 세상 영화와 비교해서 잘 어려우냐 이야기하면은 일단은 시장의 구조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구조도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0: 그래서 소비되는 유통 과정이 많이 힘듭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영화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영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영화들이 해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 영화들 같은 경우는 잘 만들게 했다고 하면 뭐 답이 없는데, 그래도 유통이 조금 시장이 다릅니다. 제가 이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제작비입니다. 제작비 마련이 너무 어려워요. 후배들 대체적으로 영화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학에서 다 전공한 친구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학부 과정을 참 뛰어난 우수한 학생들이 또 영화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또 공부를 하면서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제작을 할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콘텐츠들이 한정된 사람에 의해서만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저는 기독교 영화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참 좋은 친구들,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 이런 꽤 있습니다. 감각도 있고. 근데 여전히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는 좀 제작비가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척박합니다.
1: 저는 이어서 교수님한테 같이 이걸 한번 토스하고 싶은 이제 이 관련 주제가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가르치려고 했다. 서두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창작자들한테 너무 은혜에 대한 강박이 있다. 은혜로워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평면적인 이야기,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정직해 보이는 어떤 그런 단선적인 구조로서의 기독교 콘텐츠들이 대부분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독교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품의 구성이라든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예를 들면 아까 오디세이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그런 소비자들이나 그리고 대중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그런 풍토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런 신학적인 깊이와 상상력을 불어넣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신학적인 어떤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이 풍성해지고 이게 성도들한테 흘러갔을 때 해석된 것들이 성도들한테 영감을 불어넣어서 조금 더 풍성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는 지역교회 목회자 입장으로서 또 반성을 한다면,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식의 어떤 상상력을 성도들한테 요구하지는 않고 굉장히 가르치려고 하고 은혜를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2: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좋은 콘텐츠의 생산력은 기본적으로 자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영향력 있는 어떤 감독이라든지 후발주자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일만에서는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 상업적인 영화 씬에서도 입봉이라는 문을 뚫기가 굉장히 감독들이 어려운 데다가 입봉하기 전까지 조감독으로 사는 것만 해도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비용을 받고 어떻게 보면 꿈과 열정에 대한 그런 에너지로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도 뭐 영화 감독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라는 게 이제 기독교로 한정해서 본다면 너무 작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에다가 돈은 안 쓰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고, 기독교, 한국 기독교와 교회 전반적인 어떤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성도들이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또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거 외에 어떤 예술적인 상상력이라든지 문학적인 상상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먹고 사는 일은 사회에서, 그리고 구원받는 일은 교회에서.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는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주제는 하면도 좋은데 못한다고 해서 인생에 있어서 그렇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데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는 약간 엄숙주의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컬러가 있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상상력도 제한이

0: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연출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시각에서 조금만 다른 해석을 가미하더라도,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팩트나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로 이거 성경하고 다른 거 아니냐,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틀린 거 아니냐, 저 감독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이고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도해 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문화 자체가.
1: 네, 중요한 말씀이죠.
2: 그래서 자기 검열이 심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감독님들은.
1: 지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표적인 영화가 미량이라는 영화도 있죠. 사실 그 영화를 대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태도는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쨌든 뭐 여튼.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작업한 분 중에 장재현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파묘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과거에 그 버스라는 영화를 단편을 만드셔서 그 부산영화제에서도 이제 이렇게 상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첫 작품이 잊혀진 가방을 만들 때에 저는 뭐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냥 초보 감독 중에 초보 감독인데, 당시에 장재현 감독님 크루가 있었어요. 몇 분이 있었는데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기 성남 쪽에 그 오피스가 있었는데, 그좀 지하인데 거기에 가서 막 장재현 감독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설명도 하고, 실제로 그 크루 중에 한 분이 편집 감독을 나중에 제 작품에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도 같이 하셨고. 근데 장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당시 무명이 있을 때입니다. 이분이 아주 무명. 그때 이분이 시나리오를 하나 썼었어요. 그 시나리오가 그 이민자들에 대한 삶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 필요했냐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둘다그 돈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제가 그때 제작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내용이. 너무 좋은 영화예요. 선한 영화고. 근데 그때 500만 원이 없었습니다. 500만 원을 저는 구할 데도 없었고, 그때 목회사였지만. 근데 어찌됐든 장재현 감독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영화를 앞으로 또 만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는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좋은 감독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아니 우리 올해 9회째인데 8회째 KCFF 한국기독교영화제 대상 수상자인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두 달 전에 이제 저 찾아와가지고 뭐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요. 좀 많이 울다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영화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자기 젊음을 불태우고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왔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기독교 가치관.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목사님, 제가 이 기독교 영화를 계속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기독교 세계관,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들도 제가 주입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들이 말하는 좋은 영화는 복음이 잘 심겨진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사명감이 다 존재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킹 오브 킹스 배급했던 엔젤 스튜디오 이런 데는 길드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 서면은 각자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200억, 300억짜리 영화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입을 했던 돈 F, 목사 암살 자산, 이것도 제가 수입을 했거든요. 그거 250억짜리 영화입니다. 우리 이번에 개막작인 짐이라는 영화도 너무, 이건 완전 기독교적인 세계관 영화예요, 이 영화가. 미국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을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 제작비가 300억짜리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번에 수입을 했거든요, 저희 영화사 파이어닉 21이. 그 기독교 영화로 봐도 무난한 영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간에 좀 가장 많은 영화를 만들어 왔고,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좋은 콘텐츠는 감독들, 훈련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작 환경이 이걸 좀 어떻게든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뭐 목사님이나 우리 뭐 이제 다들 고민을 하긴 해야 될 때가 되긴 된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0: 예전에 그 CCM 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CCM 씬에서 탁월한 어떤 노래하는 실력이나 작곡하는 실력이나 음악적인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0: CCM도 공통적인 거거든요, 결국. 이 CCM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생활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소위 말하는 소명이나 사명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중신으로 나갈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떤 함부리의 사람들은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돈 따라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과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두 가지 관점이 부딪히는데, 결국 지금 영화 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제 고민인 거죠. 여기서만 있기에는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노회라든지 아니면 더 커다란 기독교적인 어떤 대형 교회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씩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줘도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 없고 1000만 원이 없고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게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라든지 역량을 보았을 때 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면 좋은데 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특별히 교회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유예가 되고 관심 없는 채로 이렇게 뒤로 밀려 기독교 문화가 점점 좀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1: 정확히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해도 뭐 지금 당장 없어도 이런 게 있고, 이 한국 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소비 계층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음을 이제 인재를 양성한다는 기준은 사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반 비즈니스 세계는 일단 돈 놓고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지만은, 우리 기독교 시장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2: 좀 궁금한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200억, 300억짜리 기독교 영화들이 나온다고 했지
1: 그러지
2: 않습니까?
1: 않습니다. 그럼
2: 그러면 그 길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 자본으로 이렇게.
1: 쉽게 말하면은 어떤 영화가 시나리오가 들어와요. 그럼 예를 들면 샌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희 대상 받은 친구가 샌댄스 시나리오가 가서 붙었어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샌댄스에서 붙었다는 얘기는. 붙었어요.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가 우리 네 명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의를 하겠죠. 괜찮다. 그러면 이제 자본 투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걸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노력, 물론 더 심하게도 해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하는데.
3: 그게 참이 성도들과 그 개교회들의 인식의 어떤 그 전환이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는 이 기독 콘텐츠를 향한 목적의 어떤 그 공유가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게좀 막막하긴 하거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현장에 계신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이제 사실은 한창 문화선교사로서의 이제 그런 흐름들이 90년대 후반 이쯤에서, 예를 들면 낮은 울타리라든지 이제 그런 월간 잡지를 통해서 문화적인 부분들을 다루려는 한국교회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동일하게 반복하자면,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에서 이제 밀렸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안에서. 근데 지역교회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아까 저는 그거에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길드들이 미국 사회 내에 있고,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조금 예민한 주제긴 한데,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하는 운동들을 주로 보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뭘 하면 안 돼. 그리고 뭘 하지 마. 그리고 이건 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에 반대하되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0: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돈을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너그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선한 가치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한국의 대형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어떤 우리가 돈을 투자하기보다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한국 교회가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줄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1: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우리 기독교 영화라고 하면 그 성도들께서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성경의 이야기나 등장을 하거나 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기독교적인 영화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요거 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좀 봐야 될까요?
0: 이제 제가 또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이제 네덜란드 목사님 중에 이제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이기도 했고 네덜란드의 훗날에는 이제 총리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 그 영역만의 고유한 자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관점이 이제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영화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굳이 저는 설교를 흉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에는 설교의 문법이 있는 것처럼 영화에는 또그 영화 나름의 문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뭐 영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품이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하는 그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에 좀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이 왜 악해지는가? 인간의 존엄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어떤 자본이 과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울증이 만연한 사회에서 이 죄책감 어떻게 벗어나는가? 과연 용서가 가능한가? 절망 가운데 인간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서 그 작품의 진짜 세계관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가 화면에 나오고 예수님이 화면에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기독교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독교적인 질문을 그 안에 녹여낼 수 있다면, 그게 기독교적인 영화로서 오히려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해보게 됩니다.
2: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쉽게 이제 좀 접근해 보면, 이제 기독교 소재의 영화가 있죠. 예를 들면은 기독교 소재 영화는 세계관이 왜곡될 수 있어요. 기독교 소재니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영화를 볼 때는 노아에 대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거는 기독교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기독교 세계관을 왜곡한 이제 그런 영화가 있고, 두 번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고 말할 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넣은 영화가 있죠, 의도적으로. 그러나 의도하진 않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똑같이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고 해보면은 폭싹 속았수다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그 아내를 갖다가 지키는 그 옆에 늘 있잖아요.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도 보게 되면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항상 옆에 있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건 어쨌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에 대한 사랑이니까, 희생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죠. 반드시 수혜자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수혜자가 내가 될수 없으니까. 그 희생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하는데, 그 다른 사람을 향할 때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소재, 기독교 세계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 소재로 어떤 영화들이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르칠 입장에서 저런 게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 속에 녹아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연의 성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줄 때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 공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0: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솔직히 오늘 참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 내용은 좀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하고 교회가 성도들하고 다음 대화담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 세계관 많이 녹아 있고. 네.
1: 저는 이제 그리고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을 너무 지엽적으로 뜯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면 최근에 어떤 컨텐츠들을 우리가 또 선용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작품 안에 다층적인 레이어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녹아있는 장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면도 한 영화 안에서 한 드라마 안에서 복합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전, 그 한 작품을 조금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0: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은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영화 설교를 우리가 하잖아요. 영화 설교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그런 하정환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이제 영화 설교 감독이다 보니까 목사니까 사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 어떤 클립이 괜찮은 부분만 썼을 때 성도들은 그 영화에 관심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다 봐요. 찾아서. 그 문제는 그 영화를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건강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굉장히 좀 이걸 목사님 말씀에 비추면은 잘 지도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예 지도를 하고 왜냐면 요즘 보거든요. 애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2: 그래서 이 창작자로서 감독님의 역할도 있는데, 사실 저는 영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평가로서의 어떤 건전한 활동도 기독교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위축되어 있거나, 또 그 부분도 관심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그 회화 하시는 분들 만나서 좀 이야기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그 회화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그려내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대중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전시회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대로 큐레이션 해줄 수 있고 또 세상에 다른 미술관이나 전시회 도슨트가 있는 것처럼 재밌게 전달력이 탁월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비평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작품의 어떤 레이어들이 있다면 기독교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게 딱 기독교적이지 않은 작품. 기독교를 소재로 삼고 있으나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어떤 작품. 그리고 기독교적인 언어와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뭐 예수님이라든지 목사님이 등장하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런 작품.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예술가들은 다양한 창작의 어떤 열정과 상상력을 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들이 또 그분들의 역할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또 상생하는 어떤 역할로서 건전하게 비평을 하고 또 해설해 줄 수 있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이제 영화의 언어가 아닌 비평가의 언어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데 한국 기독교 문화 내에는 이제 그런 비평가들의 자리는 지금까지 없었고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쓰면서도 찾아봤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영화에 관한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 뭐가 있나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책을 내기 바로 직전에 이제 또 한 책 하나가 또 나오긴 했는데 요거 나오기 전에 제가 리서치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나온 책은 90년도 중반에 나온 책이 마지막이고 제 책이 나올 때까지 거의 한 25년에서 30년 동안 단행본으로 돼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수많은 작품과 영화와 드라마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행본으로 나온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참 이런 부분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교회 우리 다른 큰 목사님들이 보시면 괘씸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네. 관심을.
3: 근데 저희가 굉장히 그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에게 이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이런 비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품이다를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입소문을 탄다 그러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타게 되는데 우리 기독 문화에 있어서 이 비평의 어떤 그 세계가 굉장히 지금 협소하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독

0: 일단 영화 비평에 대한 거는 대부분 영상 쪽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뭐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비평, 예를 들면 어떠한 영화가 나오면 영화 비평도 나오지만 그 영화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시대극이 나오면 그 역사학자들이 그 사극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가지고 영화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기독교적으로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해서 예를 들면 알리고 홍보하고 분별하고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컨텐츠가 있나? 제가 꼽아보면 물론
1: 그러니까요.
0: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명한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1: 왠지 그 기독 문화에 대해서 비평을 한다 그러면 비평하는 분이 비판을 받는 그런 좀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는가?
2: 선입견.
1: 예.
3: 그게 뭐 그냥
1: 은혜로
3: 은혜로
1: 표현이 되는데
3: 해야지.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으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1: 왜 이렇게 티야?
3: 이런 기분을 이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2: 근데 그걸 조금만 열어놓으면요, 정말 좋습니다.
1: 풍성해지잖아요.
2: 예, 풍성해지고 그리고 공부가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분이 각자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고 그 토양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1: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나 대중문화를 그렇다고 너무 경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은, 아이, 교회, 우리는 너무 달라. 너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게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문화와 콘텐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태도는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 작가님부터 말해 주시죠.
3: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그 멘토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가 아닌 일반 그냥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꽤 많은데요. 제가 성장할 때와 지금 교실의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서 한 4시간 정도 뭐 또 긴 트랙으로 하는 건 더 많은 시간을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수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막 애들끼리 모둠별로 막 소리도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서 이게 수업이야? 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떠들다가도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고 앞에 나와서 PT하게 하고 그러면 또 지들끼리 치고받고 떠들고 뭐 게임하고 막 그러다가도 발표시키면 막상 나와가지고 또 다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교회 모습을 보면 학교 나가서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트랙을 하면 자기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어플도 만들고 또 지역 시장을 살리기 위한 웹페이지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이 실제로 구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공과 공부 시스템이라는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간 더 뭐 여러 가지 미디어풀한 것들이 요소들이 추가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아이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 이런 식으로만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데 조금 더 미디어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접근을 해서 뭐 요셉에 대해서 오늘 같이 설교를 듣고 공과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공과 공부 시간에 뭐 챗 GPT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런 생성형 AI로 활용을 해서 짧은 요셉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요셉을 한번 디자인해 본다든지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리서치해 가지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충분히 지금 발달하고 있는 미디어라든지 기술들을 성경과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상력을 그렇게 크게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대의 언어가 미디어, 기술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감독님은?
2: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질문 자체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너무 경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경계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에서 봤을 때의 세상 콘텐츠들이. 저는 이제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던 아날로그 시기에는 텍스트를 이해했는데 지금의 시대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은 감수성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 지금은 이미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미지로 받아들여

0: 그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엄청난 시대적인 혼란이 있어요. 그럼 이 이제 심각성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가지게 되면 방어적이다, 수동적이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좋은 의미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는 우선순위를 당겨야 된다. 교회가 여기에 대한 문화에 대한 소위 선교적인 지출이 좀 있어야 된다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독교 비평이라든지 기독교 미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문화 여러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CCM이면 CCM, 영화 한편 보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판도를 좀 바꿔보자. 지금 너무 우리가 지금 뒤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렇다면은 뭘로 지키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집중 교육도 필요하고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송구성님.
2: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결국 말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 시선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될것 같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문화가 인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세 번째는 저는 한 걸음 좀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같이 이제 동조하는 게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진일보에서 그래서 앤디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취하는 문화에 대한 이제 비평이 이런 건데 뭐 우리가 문화를 정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뭐 소비하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말하기에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계속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지역 목회자는 설교단에서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어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논의의 장에서 이제는 조금 떨어져 나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력풀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인력풀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책임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지 그러니까 경계하는 것보다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아름다움에서 말해야 될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자, 뿜뿜 자담에 오늘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우리의 대화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자그마한 어떤 그 고찰의 어떤 한 점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새 두 마리가 전선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먹여주셔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 좀 봐. 왜 저러니? 왜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 벌벌 떨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만도 못하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오늘도 기도로 그 특권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창원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참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뭐 요즘에만 걱정 근심이 많지는 않았죠. 뭐 사람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까, 어떻게 숨을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이 걱정 근심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1: 예,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1: 아, 근데 어제도 저희 네. 제자반 하면서 네네. 성도님이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들으면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아, 저희가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일 네.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모습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아, 그 순종하면 되는 거 자신이 막상 그 일 앞에 닥치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예, 왜냐하면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으니까. 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0: 다른 곳에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아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 역시도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좀 들긴 했습니다.
1: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고집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네요, 목사님. 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사람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끊어지는 방법,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잘못된 생각이 내려놓게 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 보낸 우리 청취자들에게 가득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62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의 도박과 게임 중독, 거짓말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3년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7살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남편과 다시 연락하며 가정회복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저와 아이의 안전이 지켜지며 앞으로의 관계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이제는 조금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서 또 가정이 필요하니까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을지 고민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남편분이 참 이렇게 가장으로서 안 좋은 행동은 다 하고 계시네요. 도박, 게임 중독, 거짓말, 폭력적인 행동 아예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다 몰려있으니까 참 다시 시작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회복에 대한 마음 주셔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는 우리 2629님에게 용기 주시고 또 남편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또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정의 사명이고 그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가정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텐데 이루기구님 그 가정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 보내고 지금도 많은 깊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또 자녀가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내일을 꿈꾸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어그러진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남편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 교정되어지고 또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됨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기구님에게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늘 도와주셔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047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살 저희 딸 조민경입니다. 술과 잦은 외박으로 방황하며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딸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속상한 네. 기도 제목이 많네요.
0: 네. 아유.
1: 24살 딸인데.
0: 14살도 아니고 24살 반항을 할 만한 나이는 이미 지났는데
1: 예,
0: 뭔가 마음에 큰 짐이나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예, 이제는 방황이 아니라 부모님도 생각하고 효도도 하고 또 직장, 결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때인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기도 제목을 읽다 보니까 예배 자리가 잃어버렸구나 예배가 무너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0476님 따님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딸이 믿음도 회복하고 또 모든 일상에서 정말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476님 사랑하는 딸 조민경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0: 하나님 참 귀한 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딸인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자리 잡아가야 하고 또 미래를 꿈꾸어야 할 나이에 많은 것이 망가지고 또 어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 삶의 모든 일들도 자리를 잡고 또 내일을 꿈꿀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특별히 딸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그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야 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미래를 위해서 하나 둘 준비하는 일들, 과정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50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2살 딸이 올해 수능과 4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술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시험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세 자녀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주신 우리 5012님이십니다.
0: 아우, 세 자녀시니까
1: 네네.
0: 와, 이 세 자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근데 첫 딸이 오늘 대단한 도전을 하시네요. 올해
1: 32살에 네, 미대에 가는 거 쉽지 않은데요. 목사님,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희는 호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와서 제가 제 꿈인 그 미술 공부를 계속하려고 저는 39살에
0: 와.
1: 네, 근데 미술은 1학년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0: 예.
1: 다시 실기 준비하고 해서 네.
0: 근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사모님도 멋지고요. 32살에 야, 수능과
1: 할 수 있습니다. 예. 32살.
0: 어쨌든 자기가 너무 네.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으니까 아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4시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실 겁니다. 오히려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시험 치고 또 실기 시험 치는 모든 과정이 이제 정말 좋아하는 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12님 딸 믿어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아마 따님이 정말 행복하게 새로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드님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 회복되어지고 새 자녀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5012님 새 자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제 32살 딸이 오늘 이제 올해 수능과 새로운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긴 시험이라 혹시 지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딸의 인생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늦게 결정했지만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도전 가운데 하나님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이 정말 다른 것으로도 빛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새 자녀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0: 운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아들과 부모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우, 근데 다툼은 부모랑 자식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0: 있죠.
1: 저도 얼마 네. 전에 아들이랑 조금
0: 싸우셨어요?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음이 섭섭해서
0: 섭섭하셨어요.
1: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냉전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화해하게 되고
0: 그렇죠.
1: 네, 용서하게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0: 네.
1: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0: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도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먼저 지금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래도 이게 부모로서의 또 자존감? 아, 뭐라고 해야지? 하여간 자존심이
0: 자존심
1: 네,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릴 때가 있는데
0: 네. 자녀에게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1: 아, 네. 근데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결국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우리 익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아마 약간 마음에 부끄러우셔서 익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빨리 결단하시고 사랑하시고 화해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자녀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화해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더 사랑하는 자로서 용납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자리가 결국 화해와 용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희생과 또 내가 내려놓음이 절대 흠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고 용서할 때 결국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시작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 시간에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랑이가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랑이도 아멘이래요. 주님 하랑이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47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7살 딸 조아영에게 큰 난소혹과 자궁근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난소 관련 검사 수치도 많이 높아서 조직검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10월 20일 차병원 교수님 진료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3: 참, 요즘 건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3: 아, 비록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또 결과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과정 가운데서 또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 가정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 아멘.
3: 예, 4711님 딸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사랑하는 딸.

0: 조아영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난소혹 자궁 근종 발견되어서 이제 조직 검사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검사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의 과정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딸이 또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정말 아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검사와 앞으로의 모든 치유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각본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832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아버지가 폐섬유증으로 입원 중이신데요. 최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열이 나면서 폐렴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안정되고 폐렴이 호전되며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모두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0: 네, 아버님 위한 기도 제목인데 아마 따님인 것 같으시죠?
1: 네네.
0: 친정아버님이니까 우리 8322님 위해서 기도 제목 아버님 위한 기도인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셨고 또 큰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참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친정아버님 또 연세도 있지만 병환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건강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 폐렴 증상 좋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 남겨진 것들 하나님 그 속에서 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3082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러시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인 만큼 오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지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지금 방문하시는가 봅니다.
0: 예, 근데 지역이 네. 러시아네요.
1: 네네.
0: 아, 요즘 아직 여전히 전쟁 중이라
1: 출국이 가능하네요. 그래도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0: 아,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1: 네네.
0: 계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계시는데 올해도 한번 나왔다 가시긴 했는데 너무 이렇게 그 수도 키우 지역에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폭발 그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고 네네. 드론이 떨어질지 몰라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에 징집되어 가고 또 남겨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참 우리 선교사님, 그냥 선교사역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3082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번 러시아 선교 사역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인데 또 그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사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야 할 곳이기에 두렵지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비하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가는 길과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사고 없도록 하나님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그 주석 같은 불로 발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욕심

0: 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일지인데 하나님,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평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에, 러시아 땅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 땅, 하나님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4785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재수 중에 있는 아들 김준석, 올해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자신감과 독립심,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김준범도 학업에 집중하며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두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올해 수험생이 네. 둘이네요.
1: 둘이나 되네요. 네. 하나도 힘들었는데, 아유, 어머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텐데.
0: 예, 올 한 해 참 어려운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야, 그 어려움이 만일 좋은 결과로 돌아오면 기쁨이 두 배가 되겠네요.
1: 네, 그럴 겁니다. 네.
0: 아들 두 분 다 올해 이제 대학 입시 시험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4785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두 아들이 올해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이제 시험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실패한 또 우리 김준석 큰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정말 원하는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고3인 김준범 작은 아들도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원하는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두 자녀 애쓰고 수고한 그 자리에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들로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겨진 시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 당일에도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다 생각나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정말 헛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아들을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기에 더 평안이 넘치고 또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겨진 시간, 또 시험과 또 앞으로 그 인생들이 예정되어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창원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백은동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축하해 줄 사람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한다면 앞을 다투어 참석하고 왕의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현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불가능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번에는 초청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큰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 결과 텅 빈 잔치상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한 사람을 발견하지요. 성경은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계획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오게 되었으니 예복을 입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상황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왕은 종들을 불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습니다. 이 예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청을 받아 잔치에 오게 된 것과 왕의 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으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며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결론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초청받은 후에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답게 그 초청을 귀하게 받고 그리고 왕의 즐거움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의로운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께서 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들의 잔치에 친히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현재가 귀해집니다. 더 이상 지금 이 모습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여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성품과 능력과 무능조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긍휼을 실시간으로 누리고 있는 잔치의 참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찬란하게 열려집니다.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궁극적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초대했지만 모두 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 다섯 겨리를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누구나 다 할 일이 있고 누구나 다 그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잔치에 오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요. 밭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좋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밀어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초대를 거절한 다양한 이유에는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혼인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결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정성과 초대를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왕 대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도 주된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초대를 거절한 그들같이 밭과 일터와 가정이 주된 관심입니까? 시편 2편에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그 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는 그들이 왕의 아들의 주인공이 되는 잔치에 관심이 없고 왕의 계획과 왕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을 중심으로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이 아닌 아들이 중심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왕이 준비하신 기쁨의 잔치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까? 왜 우리는 소가 끄는 멍에와 함께 매여서 눈앞에 밭두렁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편 16편에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왕의 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왕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밭에 가는 것과 사업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밭으로 가는 것과 사업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요. 문제는 밭과 사업과 개인 일이 왕의 아들의 잔치보다 더 중요해져 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기꺼이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만왕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는 공간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0: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밭도 중요합니다. 내 일터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왕의 아들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잔치의 초청을 외면하는 그들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은혜와 기쁨의 잔치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삶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2026 새생명축제 소풍이 10월 25일 주일에 열립니다.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는 배성현 목사님, 오후 2시에는 배우 정혜리 권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010-2573-81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 기독교연합회 연합 부흥 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 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

0: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교회에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우리 동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우리 동네 장학금과 국내외 구호 및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285-977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6 추수감사축제가 11월 1일 주일 오전 11시 통영 복된 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038-392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고신교단의 모태로 불리는 경남노회, 이른바 경남법통노회가 제205회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에 가술교회 유재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 경남노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창원 가음정교회에서 경남지역 목사와 장로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5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는 노회장 전양문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이어진 회무에서 신임 노회장의 가술교회 유재환 목사, 목사 분호회장에는 하늘샘교회 정용기 목사, 장로 분호회장의 자여교회 김경회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유재환 신임 노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맡게 돼 감사하다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하고 기도의 영성 회복과 스포츠를 통한 다음 세대 복음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뉴노멀 앤 스포츠 미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30여 개 기관 사역자들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서로 나눴습니다. 올 1월 취임한 김용기 회장은 1976년 태릉 선수촌의 기도에서 시작된 선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텍사스 A&M대 김민정 교수가 스포츠의 영적 영향력에 대해 K스포츠 미션 양정웅 대표가 국가대표 크리스천 선수들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교회 유승범 목사와 김성석 장로는 오는 12월 12일 개최 예정인 e스포츠 맞춤 전도 집회 계획을 소개하며 청소년 전도 모델을 제시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대표는 해외 청소년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한 제1회 국제청소년 탁구 캠프 성과를 나누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대학생 동아리의 연합 캠프 봉사활동이 소멸위기 마을 주거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어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대학생 동아리 CCYP 연합 캠프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CCYP는 전국 28개 대학 192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남 고흥과 전북 부안 등 소멸위기 마을을 찾아 도배와 장판 교체 등 18차례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부안군과 협약을 맺고 향후 3년 동안 연합캠프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강희 독일 개신교 선교연대 동아시아 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신임 총무로 선임됐습니다.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한강희 국장을 신임 총무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는 지난 1880

0: 2014년 설립돼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교회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 증진을 위해 연대해온 선교기구입니다. 한강희 신임 총무는 독일 교계와 국제 에큐메니컬 기구에 동아시아 교회의 복음화와 생명, 평화 영성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 공덕교회와 전북 남원 화정동교회가 찬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북 남원 화정동교회는 최근 마을 어르신 50여 명을 비롯한 주민과 성도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물 마을 가을밤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101년 역사의 서울 공덕교회 조인 찬양단이 방문해 찬양으로 섬기며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진승태 목사는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쉼터이자 마음의 작은 등불로 화정동교회가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차가운 바람이 온종일 불어오는 하루입니다. 낮 최고기온 22도,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10도 선까지 떨어지겠고 내일도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아래를 보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포교 활동을 하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희수야, 여기 웬일이고?
2: 아, 여기 유명한 오겹살집이잖아. 들어가려고 줄 서 있었지. 아. 야, 너 요즘 러닝에 제대로 꽂혔다더니, 오, 옷도 그렇고 너 제대로 운동하나 보다.
3: 아, 와, 멋지나.
2: 아, 대단하다. 야, 근데 너 혼자 달리면 안 심심해?
3: 아유, 네.

0: 네, 매일 유튜브로 우리 러닝 전문가 치타님 영상 보면서 달리니까 막 혼자 달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요즘은 그 회사 끝나고 안 뛰면은 아 이거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잠도 못 잔다.
1: 야, 너 이런 기세면 곧 치타님도 만나러 간다고 하겠다.
0: 안 그래도 치타와 함께하는 무료 힐링 러닝 챌린지 한다길래 내가 바로 신청했지. 이세야, 이세야, 니도 고기 좀 그만 구워 먹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1: 야, 내 차례다, 내 차례. 그럼 난 오겹살과 즐거운 러닝하러 간다. 안녕.
2: 진짜 터지겠다. 자자자자자 여러분,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확하고 진정한 내면의 소리에 귀구리는 시간이 줘. 자자자 그럼 마지막 스파트 내 아래를 띄우자.
3: 내 아래 에너지 불꽃을 태우자.
4: 재민님, 그 달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에너지가 넘치신데요.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치타님 따라가려면 네, 한참 멀었습니다.
4: 혹시 뛰면서 그 우주적인 그 생명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0: 네. 갑자기요? 네. 생명 에너지요? 네, 네, 네.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달리면서 힘들다, 네, 아 얼마나 더 뛰어야 되노, 막 이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4: 그 재민님 안에는 제가 보니까 아직 그 미처 깨어나지 못한 잠재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깨우려면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정화?
4: 저희가 그 매주 그 심신 정화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사람들도 참 좋아요.
0: 아니, 저기 치타님 지금 눈빛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4: 아 참, 우리 소모임에 오면 단순히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해답을 찾고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0: 아, 이제 네, 목소리까지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4: 재민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소모임은 이 재민님 같은 분을 위해.
0: 아, 저기 그게 제가 앞으로 야근하고 잔업 뭐 어쨌든 엄청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소모임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4: 아,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아, 재민님, 재민님.
1: SNS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모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온라인 콘텐츠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0: 2단 브레이커
4: 단디 보이서이.
0: 이 캠페인은
1: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제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홍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교회는 하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에베소에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소식은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해 줬는데 그 중에 소식 중에 가장 안 좋은 소식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교회나 교회 분쟁이나 분열이 되어 있다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런 일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는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은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전체의 주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 성경이 하고 있는 원칙적인 말씀은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큰 원칙은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없을 수는 또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분열되면 안 되고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회는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교회는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방향을 잃을 때 하나 되기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잃을 때 교회는 흔들리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은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 원칙을 지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아마도 여자 성도였던 것입니다. 여자 성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뭐 더 많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분열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즘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 조직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갈등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직 안에 유익한 갈등과 무익한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조직 안에 이 갈등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두 가지 이렇게 유익한 갈등과 무익한 갈등으로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익한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은 업무와 목표에 대한 의견 충돌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막 주고받는 거죠. 이것은 유익한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조직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다 보면은 또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능적 갈등, 유익한 분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익한 분쟁도 있습니다. 무익한 분쟁은 업무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감정을 향한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 차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이, 가치관의 대립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쟁은 서로 불신감과 적대감을 낳고 이런 분쟁이 계속되면 조직이 좀 어려워지고 조직이 파괴되고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렌 젠이라는 교수는 조직 내 갈등을 연구하며 조직 내 가장 위험한 갈등 중에 하나는 무익한 갈등의 하나는 관계 갈등이다. Relationship conflic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갈등이 생기면 모임 안에 긴장감이 돌고요. 적대감이 생기고요. 일할 때 짜증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요. 감정적인 마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 자체보다 관계가 불편해서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갈등이 생기면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당면한 업무보다는 관계의 불편함에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결국 업무 몰입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일하니 너무 힘듭니다. 당신은 원래 성격이 그렇게 꼬였습니까? 당신은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기분 나쁘게 말을 하시

0: 하시는군요. 당신은 도대체 제대로 할줄 아는 게 뭡니까? 난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한 언어들이 오갈 때 감정이 상하고 듣기가 싫고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관계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얘기하는 게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관계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불편하며 감정적인 상처와 피해를 주고 결국 교회가 제대로 교회답게 진행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교회의 분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네 개의 분파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이런 고린도 교회 분열은 유익한 분열일까요? 아니면 무익한 분열일까요? 교회 분열이 있는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이네 개의 분파가 있는데 이네 개의 분파가 뭡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중요한 게네 개의 분파가 있는데 이런 분파는 유익한 분열일까요? 아니면 무익한 분열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쟁은 헬라어 원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키스마타라는 맛이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옷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는 거죠. 옷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서로 이 조직이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며 언성을 높이며 그렇게 분열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깊은 상처를 주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무익한 분열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서로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처럼 현대 교회도 많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원시교회에서 시작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출발했는데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뉘면서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카톨릭과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로 그렇게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쪽 서방교회 카톨릭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을 구교라하고 개신교를 신교라 하는 이렇게 크게 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보통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개신교에 많은 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긴 것이 루터교. 루터교는 지금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스웨덴, 노르웨이에 다 루터교가 있고요. 또존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도 또 여러 가지 이런 교단이 또 있는데 이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분리됐고요. 또 예수교 장로회는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대신, 백서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성공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다시 국교회라는 말과 성공회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성공회를 떠나 독립한 것이 존 웨슬리의 감리교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이렇게 나왔죠. 우리도 개신교죠. 감리교의 전통 속에 있는 교회 중에는 또 감리교에서 나온 교회들이 성결교, 나사렛, 그리스도교, 구세군,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등이 다 감리교회에 연관이 된 그러한 교단들입니다. 그 밖에도 침례교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갈라져 있고 지금도 갈라져 있네요. 교회는 늘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갈라져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바로 13절입니다. 한번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 교회는 나눌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분파나 교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인데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1: 좋은 칼빈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좋은 웨슬리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누구도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서로 분열하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른 것은 인정하되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우리 지금의 교단이 여러 개 있지만, 교단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교회는 네 가지 속성, 네 가지 지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다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서기 381년 제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경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교단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함께 손을 잡고 교단이 달라도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의 신앙, 하나의 세례, 하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공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국가, 민족, 계급,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우주적 교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 전통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열두 제자들이 닦아놓은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계승하고 사도들의 역사적 신앙적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인데 바로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표를 라틴어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우나, 상타, 카톨리카, 엣, 아포스톨리카, 에클레시아. 우나, 하나의, 상타, 거룩한, 카톨리카, 보편적인, 에트, 그리고 아포스톨리카, 사도적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다. 교단은 많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이고 교회는 모두 다 한 형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하나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 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 그리고 좀 이따가 읽어보면 한 사람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례를 많이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세례를 많이 줘야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세례를 많이 준 거,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혹이나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교회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차라리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이 아볼로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게바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릴로에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중에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고 바울에게 가름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다라고 주장하는

0: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1: 성도들이
0: 바로
1: 어떤 파 어떤 파
0: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 그런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 사람도 끌어들이고 저 사람도 끌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사도 바울은 바울파가 많아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두 바울파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파로 그리스도만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몇 명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 편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고 우리는 한 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우리나라에 초기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1893년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이 서울 인사동 근처에 곤당골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곤당골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처음에는 몇 명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곤당골 교회에 다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어른들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너무 아파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옷을 잡아 끌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당시 최하층민이었던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바로 이 제중원의 의원이자 이 고종 황제의 어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이 박성춘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박성춘이 나왔습니다. 박성춘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나는 백정으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바로 임금의 손을 잡고 진맥을 하며 고쳐주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나 같은 백정을 고쳐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격해서 그 뒤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를 하면 누구를 전도할까요? 아는 사람이 백정이니까 백정을 하나둘 끌어다 모으니까 그 교회 백정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백정들이 많아지자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백정교회입니까? 왜 백정교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칸을 갈라서 이렇게 자리를 분류해 주든가 아니면 저 사람들을 내쫓든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종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정이나 양반이나 모두 같은 죄인이며 다 평등합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양반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특정 분파가 모이는 그런 교회 만들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정들과 예배드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은 1895년 교회를 집단으로 이탈해서 홍문숙골 교회를 세우고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이 백정들은 우리들 때문에 양반들이 다 나가고 이 교회가 어려워졌으니까 이 백정들이 더 전도를 해가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문숙골 교회에 나갔던 양반들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우리들이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곤당골 교회로 돌아와서 둘이 다시 합쳐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승동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11년 승동교회에서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첫 장로 투표에서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그곳에는 왕족도 있었고 양반 지식인도 있었지만 백정 출신인 박성춘

거기에서 첫 번째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백정 해방 운동을 해가지고 백정의 그 저기가 신분 제도가 철폐되는 놀라운 일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양반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고 특정 분파 특정 사람들의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 될 때 교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유럽이 종교적 갈등으로 신교, 구교 또 이 교단의 갈등으로 많이 심각하게 분열되었을 때 독일의 신학자 멜데니우스가 남긴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좀 더 마음을 넓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수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어서 누구 편으로 만드는 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네 편 내 편 내 생각, 네 생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갈라져 다투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한 우리들에게 선포한 사도 바울의 원칙, 성계의 원칙, 오늘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교회도 서로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됨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갈라져서 다투기보다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너희의 이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다투고 또 이 상처 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가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내가 바로 양보하며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계 갈등으로 상처난 영혼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제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찬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오후 시작하셨습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아직 식사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종종 방송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요즘은 식당마다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곳들도 많아서 시간 맞춰 식사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시간 맞춰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리는 오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이렇게 들려요.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여행 문을 열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자의 주제 단어는 전진으로 하겠습니다. 전진. 믿음은 후퇴가 없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전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지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문자로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가 뭐라고요? 전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주남옥 밴드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네, 우리를 순례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지금 인생의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겠죠. 고개를 오르기도 하지만 고개를 내려가기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더 밑으로 내려가 마치 지중해보다 낮은 그 요단강의 해발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여행 중간중간 내려가는 것 같은, 어떤 때는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개를 펴고 주님의 타이밍,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은 추락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다시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 내려가는 시간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내 인생은 웃을 일이 없어, 기쁨이 없어, 늘 슬

슬프고 우울해. 여러분, 슬프고 우울한 그 시간을 통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웃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0: 보금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보금동네 사람들. 오늘 보금동네 사람들은 화요일에 이어 진주대광교회 이찬호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대광교회 부임하신 지가
1: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0: 3년.
1: 12월이면 3년이 됩니다. 네.
0: 대광교회 부임하신 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발견하신 진주 대광교회만의 좋은 전통과 장점은 무엇일까요?
1: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직 3년도 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와서 마치 10년 아니 그 이상을 함께 한 것 같다고 참 많은 일들과 변화들이 있어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가장 큰 장점은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우리 교회는 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주저함 없이 좋은 교회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오랜 시간 지켜온 믿음의 전통과 성도들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사랑

0: 하고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또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희생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교회였다.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선교를 향한 열정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1: 진주대강교회가 1975년 10월 15일에 창립해서 오늘이네요.
0: 네.
1: 오늘 10월 15일 창립 51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난 5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진주대강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교회가 10월 15일이 창립 기념주일인데 또 이렇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0주년, 작년이죠. 그 5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5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진주대광교회인데 올해가 51주년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51주년의 의미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진주대광교회로서 있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50년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50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라는 목회의 어떤 방향성에도 묻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교회로서 공동체가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흘러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을 향한 우리 교회가 정말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 중심적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역사를 감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50년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난 시간에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목사님의 목회 비전 가운데 진주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 네.
1: 이런 비전이 대관교회 성도님들을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시나요?
0: 예,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성도들이 신앙의 삶이라는 게 주일에만 머무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크리스찬,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또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고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자로, 세상에서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1: 진주대관교회 2026년 표어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0: 네.
1: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한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입니다. 이런 표어를 정하시게 된 배경과 올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런 비전이 어떻게 실천되기를 바라고 계시나요?
0: 예, 사실 2026년도에 어떤 표어는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그 순간, 목회를 그만두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진주 대광교회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0: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적인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계속 사역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는 흩어지는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성도들과 집중했습니다. 흩어지는 사역 중에 가장 큰두 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동행교회 사역이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클럽데이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 사역이었는데, 이두 사역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는 사역 중에 중심이 되는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외 선교 사역을 내년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일반적으로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0: 네.
1: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클럽데이와 동행교회,
0: 동행교회.
1: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흩어지는 교회 가운데 올해 새롭게 시작된 클럽데이 이름부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클럽데이는 어떤 취지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0: 사실 우리 교회가 앞에 이제 두 가지 주제, 흩어지는 교회, 또 선교 중심적 교회가 우리 교회의 지향점인데,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사역을 올해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또한 학교와 지역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흩어지는 교회의 사역은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 중에 클럽데이가 있는데, 아마 클럽데이를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너무 현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금방 이제 헤어지는 교제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교제인데 교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동호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동호회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모이는 동호회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심, 그 플러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관심사로 함께 모이면 아주 좋은 모임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18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또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에 관련된, 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에 관련된 이러한 18개의 클럽이 운영되는데 1인 1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클럽데이가 있는 날은 모두가 다 예배 후에 클럽데이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약 300명 정도가 가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500명이 넘는데 그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클럽데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도 새 가족을 위한 VIP들을 위한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초청하고 싶은 VIP가 있는데 그 VIP가 뭘 좋아하는지, 교회에는 좀 문턱이 높다고 한다면 교회에는 예배 자리는 나오기 어렵다는 VIP가 있으면 우리 클럽이 있는데 이런 곳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교회 오기 전에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클럽데이가 있는 이유이고 또 클럽데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연결할 수 있는

0: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자리이고 나눔의 교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또 올해 동행교회 예배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동행교회 예배가 어떤 사역인지 좀 더 자세한 소개와 함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또 맺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예, 동행교회 예배는 우리 교회가 가진 자원 또 은혜, 이것을 우리 교회보다 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과의 결연을 통해서 함께 같이 동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국내 선교의 일환입니다. 5주가 있는 매월 넷째 주일 중심으로 이 동행교회가 실시가 되는데, 이 동행교회는 우리가 3개의 교구가 있어요. 교구의 A, B, 그러니까 5개 지역 교회를 가서 직접적으로 주일날 함께 같이 예배하고 미자리 교회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민은 주일날 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그 교회가 있는 동행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고민이 많이 됐죠. 먼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둘째는 그 한 주간의 재정이 없다는 겁니다. 1년에 4번, 4주일이 재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목사로서 재정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고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와 함께 같이 장로님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작년 정책당회 때 내어놓았을 때 장로님 어느 한 분도 어렵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해보자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재정의 해결입니다. 이 동행교회 사역은 재정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구역 교구에서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그곳에 가게 되는 성도들도 미리 다 보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동행교회 사역이 정착이 되고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헌금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성도들이 없는 주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 우리의 염려와 생각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동행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그냥 얼마 일정의 재정을 후원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동행교회와 함께 같이 일어서고 성장하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도해주고 또 마을을 섬겨주고 성도들이 열악한 작은 교회에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사모님을 격려하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한 주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 마치고 오면 함께 같이 피드백을 나누는데 하면 할수록 참여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좀 더 확장해서 이 동행교회 사역을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생각입니다.
1: 말씀 들어보니까 동행교회 예배가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진주 대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와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이 또 있을까요?
0: 이런 흩어지는 교회 사역, 클럽데이, 동행교회 이 사역들이 사실은 성도들이 많이 지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들을 지원하지 않고 각자의 헌금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리더들은 많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딱 한 가지 버스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교회에 지금 현재 한 250몇 명이 이 동행교회 사역

0: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갈수 있다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남아있는 성도, 어려운 어르신들, 그리고 학생들, 바쁜 일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동력원을 잃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서 미자립 교회들을 더 많이 돕고 그 목회자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지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은 나만의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동행교회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는 10월 25일 주일에 새생명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새생명 축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며, 성도님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작년에 50주년을 보내면서 새생명 축제를 처음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50주년이었기 때문에 두 주간을 연속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 238명이 새 가족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각자가 전도했지만 각자가 우리 모두가 전도해온 새 가족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주를 나누어서 새 가족들을 전도하게 했고, 새 가족들과 함께 환영하고 기뻐하며 우리 50주년을 기쁨으로 섬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새 가족들 새 생명 축제를 하면서 새 가족부에서 중심되어 진행을 하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각 위원회가 있는데 모든 위원회가 다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5일 당일 하루밖에 할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작년에 왔던 분들도 분명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새생명 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교회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걸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단번에 우리 성도가 되는 새생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한 성도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 새생명 축제 때만 계속 오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결국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새생명들이 지금이 아니어도 몇년 후가 되어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매년 10월달이 되면 꼭이 축제를 추수감사와 함께 같이 하면 좋겠다. 11월달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10월달에 가장 좋은 계절에 우리가 초청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 10월 25일을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정하게 되었는데 매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 성도들이 VIP들을 적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1월달에 VIP들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10월까지 계속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결단해서 이제 10월 25일 날 열매를 맺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이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될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길까? 그런 고민에 우리 준비위원회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찾는 분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때 뭐 일회적으로 올수 있기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우리

0: 성도가 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참여하고 선물 받아가고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교회가 어려운 문턱이 아니라 누구나 다올수 있는 교회, 누구나 다 같이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1: 앞으로 진주 대광교회가 진주와 서부 경남,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어떤 교회로 세워지고 기억되기를 소망하시나요?
0: 저는 우리 진주 대광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복음화입니다. 도시의 성시화죠. 그래서 성시화 운동 본부에도 같이 여러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같이 뛰고 있는데 이 도시가 부흥해야 도시가 평안해야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주대광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주와 서부 경남을 사랑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섬기며 한국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기억되는 그런 것이 제 소망입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진주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먼저 우리 사랑하는 진주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진주 대광교회에 와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진주의 큰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대광교회가 지난 5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찬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한 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은 이찬우 목사님만이 꿈꾸는 목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도 복음을 붙들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복음 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 시간 오늘 또 이찬호 목사님 함께 나눠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고 왔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한 주간 목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수고 또 흔들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과 이 남은 오후 시간 그리고 주말의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찬양여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성품,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 즉 보여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볼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은 기적을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말에 크게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마음에 들어오니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까? 기적이 큽니까? 천국이 큽니까? 천국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크십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보다 대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죄와 사람과 영적인 무지의 삶 속에서 사는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고 스스로 이 어두움을 벗어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절망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생명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죄를 짓는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절망이 삶의 본질의 기본 바탕이자 영적 주소가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와 절망이 삶의 바탕이자 영적 주소였던 우리를 이제는 죄의 습관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완전히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어둠에 거하며
살지 않습니다. 어둠이 본질이 아니라 주소지로 삼

0: 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구원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의를 행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즉 죄의 모습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주소지는 빛의 자녀로 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보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국에 6408번 진주성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9화 양반이 예수를 믿으면

0: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상재. 그는 하나님의 뜻이 섬김의 길에 있음을 알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한다. 바닥을 쓸고 아픈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
1: 야, 네가 청소해야지. 어젠 내가 했잖아.
2: 아, 어제는 내가 했지. 이번에 네 차례라고.
3: 그만 좀 싸우고 아무나 얼른 치워. 에이씨, 더러워 죽겠어.
2: 아, 그럼 네가 직접 치우든가.
3: 아, 뭔 소리래. 난 변수 담당 아니거든.
1: 야, 네가 할 일을 왜 자꾸 떠넘겨? 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2: 아, 내 차례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지.
1: 너 바보냐? 어제 일도 기억 못해?
2: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바보라고 했냐? 어? 정말.
4: 그만들 하시오. 내가 하겠소. 그만들 싸우시오.
3: 응? 대감님이요?
1: 당상관까지 지내신 분이 무슨. 아유, 아니에요. 이런 일은 그냥 우리가.
2: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랑 똑같은 죄수신 분인데 뭐 여기까지 와서도 양반 쌍놈 구분을 해?
1: 아이, 그래도 그건 좀.
2: 아, 왜?
0: 이상재는 말없이 바가지에 물을 퍼 청소를 시작한다. 그 모습을 재소자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3: 세상이 변하긴 하는구만. 대감님이 똥바 가지는 날도 오긴 하네. 대감님, 고맙소이다.
4: 고맙긴. 앞으로 변선은 내가 맡을 테니 싸우지들 마시오.
1: 뭐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2: 아, 본인이 하겠다잖아. 그걸 왜 못 들어?
1: 아, 네가 안 한다고 생떼를 쓰니까 대감님이 저러고 있잖아.
2: 야, 그럼 네가 하든가.
1: 아이,
2: 정말 진짜.
4: 주님, 가장 높다고 믿었던 곳엔 허무함만 있었죠. 낮은 곳에서 당신을 따르니 신기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0: 그날 그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4: 자, 물을 좀 드시고 좀 편히 누워 쉬시고.
5: 아유, 나한테 이럴 필요 없어. 당신 대감 아니오. 아유, 난 당신이 싫어서 피해 다녔고 심지어 내일도 떠넘겼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4: 그래서 이러는 거지.
5: 아, 그게 무슨 말이오?
4: 내가 양반일 뿐이라면 예전에 나라면 그냥 지나쳤겠지. 나 또한 무시하고 오히려 호통을 쳤을지도. 그러나 주님은 이제 나더러 다른 길을 가라 하시네. 예전의 길 말고 새로운 길.
5: 아유, 난 여지껏 사람 구실하면서 산 적 없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유, 여기서 병까지 얻어서 이제 죽어갈 발자인데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나를.
4: 나도 그랬어. 당상관까지 오르고 재산도 힘도 가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건 날 살리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 더더욱 못했고.
5: 내 평생에서 원이 뭔 줄 아시오? 당신 같은 님과 재산 한번 가져보는 거였어. 이미 다 가져봤으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지. 나 같은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
4: 그때는 다 가졌어도 마음이 가난해서 지금처럼 당신 같은 사람은 지나쳐버렸지. 지금은 다 잃었어도 마음은 가득 채워주시니 오히려 이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당신 생각엔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소?
5: 지금이 더 사람답게 느껴지오.
4: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사람답게 산다는 건 누군가의 위에 올라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앉아 누구와도 함께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걸 직접 보여주러 오신 거지.
5: 그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요?
4: 맞네.
5: 그런 하나님이면 죽기 전에 나도 한번 믿어보겠어.
0: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 사람의 조용한 낮아짐이 어둠 속에 빛이 되었다.

0: 가지고 감옥 안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1: 그 대감님, 새벽에 혼자 바닥을 다 쓸고 있더라.
2: 그러게, 뭐 어제는 병자 돌보느라 밤새더니 이 좀 전에는 변소 청소한다고 갔어.
1: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성격 읽고 나서부터 그랬다며?
2: 응? 그래서 내가 별명도 붙였어? 똥바가지 성인?
1: 딱 어울린다. 똥바가지.
2: 오,
1: 똥바가지 목사는 어때?
2: 그거 더 좋다.
3: 대감님, 그제 갈게요. 어?
4: 아닐세, 이건 내일이야. 내가 암세.
3: 그만두시래도요. 제가 안다고요.
2: 응? 이게 무슨 소리야?
1: 변수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0: 소리치던 그는 바로 밤새 이상재가 돌봐줬던 환자였다. 몸이 회복되자 이상재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1: 저 녀석은 그렇게 대감님 욕하던 사람이
2: 이제 똥바가지 성인이 두 명이 됐네.
1: 그러네.
5: 너희 여기서 뭐해? 얼른 가서 너희도 청소 안 해?
1: 예.
6: 대단하네. 모두 기피하는 일 서로 하겠다고. 참 신기해. 내 평생 이런 감옥 분위기는 처음이야.
4: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1: 저 대감님, 나도 들어가도 됩니까?
2: 저도요. 그 성경을 좀 같이 봐도 될까요?
4: 그럼요. 물론이죠. 언제든 누구든 환영합니다.
0: 철문 너머로 교도관은 이 모습을 지켜본다. 그 작은 모임은 지속되었다. 그곳엔 신분도 성별의 구분도 없었고 모두 죄인의 신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
1: 오늘 내 차례라니까.
3: 아니, 오늘이 내 차례고 내일이 네 차례야.
1: 아, 어제 너가 했으니까 오늘 내가 하는 게 맞다고.
3: 에이, 내가 한다니까.
2: 그거 그만 싸워. 그러다 또 대감님이 하겠다 하시겠어?
1: 알겠어. 오늘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일은 내 차례야. 알겠어?
3: 아유, 그래, 맡겨두고 가.
6: 참,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믿었었는데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바뀌기는 하는구나.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대감.
0: 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재는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
5: 대감, 이제 나가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자유요.
7: 여보, 고생 많았어요. 피좀 마른 거 봐. 대감님.
4: 여보, 이 못난 남편 만나 마음고생 많았어. 자, 얼른 갑시다. 내 당신에게 전해줄 얘기가 많소.
2: 대감님! 아니,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4: 그냥 원래대로 부르시오.
7: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라니.
2: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도 나가면 기별하겠습니다. 저 여기, 이건 저희들이 마음 모아 만든 성경 필사본이에요.
4: 이렇게 귀한 선물을.
2: 대감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0: 꾸벅 절을 하는 그의 뒤로 많은 재소자들이 함께 절을 올린다. 이상재 부인과 여종은 얼떨결에 절을 받는다.
5: 부인, 참 멋진 사람을 남편으로 두셨더군요. 내 평생 이 양반을 잊지 못할 겁니다.
0: 그날 이상재는 더욱더 자유로워졌다.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는 추록 후에도 멈추지 않고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과 천민, 여자와 남자는 함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천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았고 양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임을 깨달았다. 민중은 높아졌고 양반은 낮아졌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 두 계층이 만나기 시작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9화 양반이 예수를 믿으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항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2: 둘째 아이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말씀과 찬양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 둘째 아이가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했고 이 감사한 마음을 작게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창원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은혜와 감동,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오직 찬양과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방송, 상업 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이 방송은 방송 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후원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창원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인생의 산을 만나죠.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다른 것은 정복할 수 있겠는데 이 하나만큼은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너무나도 큰 산이 버티고

지고 있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18년 동안이나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지도자도 백성들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1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때에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말하죠. 여호수아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죠. 그리고 귀환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18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하고 숱한 세월이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땅에 주위에 있는 소수 부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인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약 4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불쑥 포로에서 해방된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땅 내놔라고, 그리고 성전을 지금 재건하게 되면 나라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는 거죠. 정착해서 살고 있던 소수 부족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존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결사반대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 정착하고 있던 소수 부족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메사 바다의 배대에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지금 바사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왕을 반역을 한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 결과, 이 방해의 결과 에스라 4장 24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8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이 방해꾼들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약 18년이 지난 거죠.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 이 학개와 스가랴가 주저앉아 있는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스룹바벨이 두 주먹을 불끈쥐고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데 불과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어버리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18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이 성전 재건이 다시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높은 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려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 높은 산이 평지로 바뀌어지려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성전 재건을 실패하고 18년 동안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저앉아 있는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스룹바벨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뭡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으로나 사람의 경험으로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스룹바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식어져 있던 가슴에 불을 당깁니다. 다시금 두 주먹을 불 끈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를 악물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녹슬었던 삽과 곡괭이를 다시 듭니다. 망치를 듭니다. 그리고는 먼지 날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힘있게 그 발걸음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내 힘과 내 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되지 않지만 능으로 되지 않지만 지혜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생의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우리 6절과 7절을 읽었죠. 그런데 그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기름 그릇이 나오고 일곱 등잔이 나오고 일곱 판이 나오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여러분 읽어봐도 도대체 이 환상의 그림이 어떤 거지? 감이 안 잡혀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그래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요 환상이에요. AI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고 다시 신학적으로 쭉 검증을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스가랴가 본 환상이 이거예요. 아니 다시 떼어나 보십시오. 일곱 금 촛대에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죠.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는데 그 좌우에 감람나무가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좌우에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이 이 등에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뿌리부터 튼튼한 감람나무가 좌우에서 이 일곱 촛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면 이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아니 10년 20년도 기름만 공급되면 계속 등불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죠?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왜 전하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의 능력을 드디어주시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그 어떤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높은 산이 평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아시죠? 어떤 일들이 납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막 뒹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태어내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타닥타닥 일어나서는 막 서로 어긋맞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형체가 되죠. 그리고는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피부가 생깁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떡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말하죠? 이 사람, 죽어있는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따닥 붙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피부가 생기는데 아직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어떻게 되고요?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된 것 아니고 능으로 된 것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엘에게 임함에 메소포타미아의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미디안의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에 여러분 암몬의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블레셋의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더니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이 순간적으로 평지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힘, 우리의 능, 우리의 지혜 안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변함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능력을 덧입고 앞에 있는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성령과 능력으로 드디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가 두루다니면서

그 힘으로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질병을 고치십니다. 성령과 능력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앞에 있는 질병의 상황

능급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의 높은 산이 평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온갖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그 높은 산들이 하루아침에 평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질병의 산도 염려의 산도 물질의 산도 갈등의 산도 평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우울의 산들이 평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일들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데려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대로 뛰어나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지만 천국에 가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려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뭘로요? 은총으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무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 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 높은 산입니다. 18년 동안 도저히 정복하지 못했던 큰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물을 이야기하지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그 평지가 되는 길을 그가 머리띠를 내놓을 때 성전 재건이 완성될 때 그때 뭐라 한다고요?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18년 동안 손 놓아버렸던 이 성전 재건이 4년 만에 다시금 완공되어지는 이 일들 다 지나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내 인맥으로 한 줄 알았는데 내 능으로 내 지혜로 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등장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나라는 끝났어요. 그런데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떡 일어나더니 그 강국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무찔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가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세워지더니 이 고레스가 어느 날
자기

이 나라에 속국으로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텐데, 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를 콕 집어서 칙령을 내리면서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영역들을 지원해 줍니다. 아니, 도대체 고레스가 누군데? 이방 왕인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언제요? 원년. 고레스 왕이 된 그 해,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감동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분도 하나님이셔요. 고레스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 은총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학개와 스가랴의 등장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야심차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18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현실을 보고는 학개 선지자는 말씀으로 이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하다. 다시 용기를 내자.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오늘 본문처럼 환상을 본 것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시금 시작해보자. 여러분,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이 있다면, 1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지만 다시금 그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고 다시금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일어나 그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당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스가랴에게 환승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옵시다. 처음부터 마침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가사가 이렇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순간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앞에 우뚝우뚝 높이 솟아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보십시오. 질병의 산입니까? 물질의 산입니까? 자녀 앞날의 불투명한 미래의 산입니까? 생업의 산입니까? 밤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잠 못 이루는 그 산입니까? 이 시간 그 산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질병과 물질과 자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모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성령의 능력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직장과 취업과 생업과 염려와 불안의 높은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산도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려면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려면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은혜를 붙들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많은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5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안에 말씀이 심깁니다.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은 숲이 됩니다.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그 숲으로 오늘도 함께 걸을까요?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니와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만나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말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0: 창원 극동방송 전파선 교사와 함께하는 말씀 낭독, 말씀의 숲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심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함께 낭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 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와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 네.
1: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이사야 58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1950년대 일본 미나마타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공장 폐수로 인해 수백 명이 수은 중독으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나마타 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으로 마을이 두 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은 때문에 질병으로 무너졌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찾아온 분열입니다. 피해받은 자와 피해받지 않은 자, 보상받은 자와 보상받지 못한 자, 공장 편에 선 자와 피해자 편으로 마을이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거의 50년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요. 한 2000년대에 들어서 마을의 한 작은 사찰에서 이상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찰의 승려가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마을 전체를 치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달 한 번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승려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 음식을 계속 차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이 지나자 조금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원래 식사 모임은 미나마타 마을을 이 마을의 이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임을 모야이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한

하나로 묶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매달 밥한 끼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된 일이 모든 마을이 치유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또 기록된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찰이 좋은 일 하니까 교회도 좋은 일을 한번 따라해보자.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사회봉사단체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그저 단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착한 일, 선행과 이 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이 선행의 차이예요.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윤리적 결단에서 시작한다면 교회는 달라요. 그저 우리가 착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흘러 넘치게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똑같아 보여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은혜가 넘쳐나서 그것이 나눔이 되고 선행으로 흘러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금식이란 무엇인가? 금식은 예배 행위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예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금식을 거부하시는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금식의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이사야 58장의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7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포로에서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바에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좀 드리자. 하나님께 최고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로 나갔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금식하며 죽게 나아가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불만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봅시다. 3절 하반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을 구하며 이 원문을 살펴보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구하고 자신의 기쁨을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굶는 행위만 할 뿐이지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기쁨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일도 있습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지금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행동, 금식 행동이 아니다. 왜? 논쟁하고 다투고 이것은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심각한 분쟁을 뜻해. 금식한다면서 베옷을 입고 있으면서 서로 고소하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존 오스왈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종교적 퍼포먼스였다. 몸은 괴롭히면서 삶은 바꾸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으로 처리하려 했을 뿐.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금식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있어요.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사로잡힌 자, 즉 노예, 죄인, 묶여있는 자, 그런 자들을 풀어주는 행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 잘못 이해하면 이게 그저 사회활동이 돼버립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노예 해방시켜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뭐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처음 이 사찰이 착한 일을 했던 것처럼 교회는 착한 일을 하며 살자. 이 착한 일 자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흘러 넘쳐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사로잡혔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이 바벨론 노예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멍에에서 끌어주고 너희를 압제해서 자유케 해 주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냐. 받은 은혜가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너희가 예배한다면 너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겠다. 어떤 약속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만달란트 비유의 수족 빚을 탕감, 빚을 탕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한 시간에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퉁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의 어둡고 그 우울한 인생에 아침 햇살 같은 빛이 비칠 것이다. 너의 내적인 상처, 외적인 상처를 다 치유해 줄 것이다. 은혜의 실천이 네가 그렇게 실천한 것이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해 줄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가장 불만이 뭐예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 대답이 바로 9절이에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가 진짜 흘러넘치는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히브리 원어로 너무 중요합니다. 히네니라고 해요. 히네니. 제가 이 금요 성경 집회 때 한번 이 히네니를 가지고 한번 깊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단어가 왜 놀라운 단어냐면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대답이에요. 윗사람이 여보게 거기 있느냐 하면 네 있습니다요 하는 게 이게 히네니입니다. 종이 종으로서

부르면 무슨 일이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 희넨이에요, 희넨. 그러니까 윗사람이 이거 대답할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 아랫사람이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희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 가지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니까 모세가 니네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니까 이사야가 희넨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나이다. 희넨이요, 희넨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냥 압축하면 희넨입니다. 희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든 시키십시오. 이 종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이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 또 군대 얘기하면 또 너무 지루할까. 충성, 충성. 이거 아랫사람이 먼저 충성해야 돼요. 윗사람이 먼저 충성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그것도 배워요. 아랫사람이 충성해야 윗사람이 탁 받는 거예요. 충성. 그런데 너무 파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파격적인. 너희가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희넨이 하겠다. 너희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부르면 희넨이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다 들을 준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 준비되어 있다. 네가 어떤 부르짖음을 하든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백성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삼키기만 하니까, 베풀지 않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기만 한다면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희내니 내가 여기 있다. 뭐가 필요한데 다 들어주겠다. 오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비결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겠다는 놀라운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겠다 하세요. 사람들로 너를 그렇게 부를 것이고 나도 너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렇게 하늘의 응답을 받는 자,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는 이제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12절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를 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부를 것이다. 이 가데르 프레츠라고 직역하면 틈을 메우는 자, 틈을 막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성벽 공사에서 온 이미지예요. 거대한 건축가가 아니라 이거는 성벽이 있는데 무너진 틈이 있네. 뭐 바위가 하나 좀 깨졌네. 망가졌네. 그걸 발견하고 그 자리에 돌 하나 끼워 넣는 사람. 그런 사람 딱 지칭하는 거예요. 이 틈을 메우는 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좀 부서졌네. 딱 고치고. 이거 좀 이렇게 됐네. 딱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여기 좀 하나 빠졌네? 딱 고치고 본드 바르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대로 흘러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 부르냐면 너 틈을 메우는 자다. 좀 시시합니까? 아니 그럼 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너는 위대한 세계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너 틈을 메우는 자다 불리울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막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크니까 이게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지나다니면 막 주변에 어떤 사람은 작은 구멍 생기고 문제 생기고 막 상처받고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큰 아픔이 있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막 다 그 구멍이 메워지는 거야. 그 틈이 메워지는 거야. 은혜가 막 흘러넘치니까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라 불러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오면 안 아픈 곳이 갑자기 아파, 막. 어우, 온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오면, 예? 막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갑자기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그냥. 그런 사람으로 분류했다는 그런 사람.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 틈을 메우는 자. 왜? 하늘께 받은 은혜가 막 흘러 넘치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의 올바른 순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막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막 나눠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야, 네가 난 부르짖으면 다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응답을 받으니까 또 막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또 은혜를 나눠줘.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셔. 또 나는 흘러 넘쳐. 이게 예배의, 올바른 예배의 선순환. 예배의 악순환이 뭡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 난 메말랐어. 죽겠어. 남이고 뭐고 지금 나 살아야 되겠어. 근데 내가 메마르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 볼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나는 메말라. 나는 메마르니까 사람이 줄 게 없어. 베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 나도 메말라. 이게 악순환. 잘못된 예배의 악순환. 오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열쇠를 풀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너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여기 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간 솔직히 말하자면 참 이 생존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한 30여 명의 성도님이 이 석전동 구석의 작은 교회에서 우리는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그랬어요. 제가 와서. 그래서 모든 사역의 중심은 어쨌든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 어떻게든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목적밖에 없어요. 살아남아야 돼. 나, 우리, 이 교회, 나, 너, 그냥 우리. 그 밖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저 나 하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게, 일단 우리 교회 예배라도 좀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는. 그거밖에 없었어. 나 하나라도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교회라도 예배 잘 드리는,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 우리 교회 최고의, 저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는 요나처럼 배 밖으로 던져져야 돼요.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요나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내 나라, 저 니느웨 원수 싫어요. 내 나라, 내 나라. 그런 요나를 결국에 바다에 빠뜨려서 물고기 삼켜가지고 결국에 그 니느웨 원수의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배 밖으로 던져져서 이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나가야 되는, 그렇게 방향을 이제 우리는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 하나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이제 이 원수 니느웨도 챙겨야 되는, 누군가도 살리고 누군가도 챙겨야 되는 신앙으로 전환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 예배 드리고도 벅찬 인생에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벅차고 힘든 신앙의 전환이에요. 영적 여유가 없이는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메말라 있는데 무슨 누구를 챙기고 그럽니까, 지금. 나 하나 은혜 받기도 벅찬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예배의 악순환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나 하나 채워지지 않으니 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으니까 나는 항상 목마르고 메마르고. 이 악순환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비밀을 오늘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배의 선순환.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하늘의 축복입니다. 모두가 누려야 돼. 우선 개인이 어떻게 이 선순환을 이루어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이 선순환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랜드마크라는 얘기를 제가 뭐 예전에 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한 곳에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죠. 어느 지역을 대표하고, 어느 식당이라든지, 뭐, 빵집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나 어떤 교회나 그런 유명한 식당을 살펴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유명한 곳, 뭐 식당, 뭐 교회 찾아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얘기예요. 야, 이 음식점? 아, 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또 목사니까 교회 이렇게 탐방 가잖아요. 저 그런 생각해요. 아이고, 돈만 나한테 지어주면 나도 잘할 수 있겠다. 저 그런 얘기 합니다. 에이구, 난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없네. 이게 뭐 대표적인 그거야.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 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어떤 것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것이 올바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끈기 있게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인정 못 받나? 나도 할 수 있는데 잠깐 하다 말 거니까. 잠깐 해보고 포기할 거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살짝 저거 살짝 유명한 빵집 유명하지 않은 빵집의 특징 뭡니까? 이런 차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작은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보강시켜야 될 게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동네 쉼터가 되는 그런 교회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유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로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가지고 한 가지 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이 어두컴컴한 동네에서 밤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왜?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교회를 오픈하고 좀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 게 또 우리의 목적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이 철학, 마인드 다 바뀌어야 한 마음이 돼서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효과가 있든 없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변환, 이 마음의 구조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동네 좀 큰 교회도 가보면, 교회를 가보면 카페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폐쇄적이에요. 구조적으로 폐쇄적입니다. 구조적으로 사람이 쉽게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그럼 들어오지 마 이런 느낌. 그건 아닌데 마치 느낌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문이 개방적이지 않든지 문을 잠궈놓고 있는다든지 불은 항상 꺼져 있다든지 마치 식당이 손님 없다고 맨날 불 꺼놓는 식당처럼 손님 들어가니까 불 켜는 식당 다신 들어가기 싫거든요. 교회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 쉽게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성급하게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딱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다 보니까 점점 좀 폐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조가 그래서 함께 이건 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마음의 변화. 이런 구조를 바꾸고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면 무엇인가 사용이 될 것이고 뭐 커피 원두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뭐든지 그럼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더러워지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치워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정도 내가 하나 메우고 이 틈을 메꾸고 하늘의 복이 이런 데서 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온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아껴야 돼. 그런다고 여러분 교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0: 재산도 마찬가지. 아껴야 된다고 여러분 성도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밥 한 끼 나누는 게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한 번 오는데 맨날 밥 주고 또 선물 주고 아까워하지 맙시다. 그분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게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세 번째, 다음 세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와서 라면 먹고 음료 먹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어? 맨날 라면 사다 놓고 음료 사다 놓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 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배고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배를 굶지 않게 항상 채워주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막 오면요,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의 특징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다 틈을 메우면 돼. 잔소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양말 똑바로 벗어라. 똑바로 안 벗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 지난주에 제가 저기 음료 보관대에다 음료를 보관하라 그랬지 마지막까지 저기다 버리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음료를 보관하는 것 이상으로 저기다 다 버리고 갔더라고. 괜찮아요. 틈을 메우면 되지.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늘에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다. 네가 받은 은혜가 크냐? 네가 십자가의 놀라운 용서를 받았냐?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업을 물려받았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곧장 달려갈게. 다 들어줄게. 은혜의 선순환, 예배의 선순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늘도 바람도 나무도 참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국립합창단과 베이스 김여환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찬양

곡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 테너 윤정수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글로우워십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곡으로 LA 남성 선교합창단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있든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2026 새생명축제 소풍이 10월 25일 주일에 열립니다.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는 배성현 목사님, 오후 2시에는 배우 정혜리 권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010-2573-81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 기독교연합회 연합 부흥 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 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교회에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우리 동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우리 동네 장학금과 국내외 구호 및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285-977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6 추수감사축제가 11월 1일 주일 오전 11시 통영 복된 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038-392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유리로 된 음료수 병을 열어보신 뒤에 병뚜껑 안쪽을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뚜껑처럼 보이는데 안쪽을 보면 작은 홈과 톱니 모양의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이 모양이 병 안에 압력을 유지하고 탄산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돕고 내용물이 새지 않게 단단하게 밀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법한 이 구조가 사실은 음료수를 보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뤘는지를 먼저 보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건 보이지 않는 내면일 때가 많죠. 정직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이 단단할수록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겉모습을 꾸미는 데만 마음을 쓰셨다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들어주길 기도하며 10월 15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 다해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출석 단어 은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선물,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살펴볼게요. 오늘은 목요일 NNC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오프닝 내용에서도 나눴던 단어죠. 내면, 우리의 이 속마음, 내면 이행시, 내면 이행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실없는 얘기와 재밌는 스토리들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든 남기셔도 되는 내면 이행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홈커밍데이,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가 있죠. 뭐 관련한 내용들, 홈커밍데이 관련 내용도 좋고 또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추억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내면 이행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행시와 출석 단어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먼저 어제 4420님께서 신청해주신 천관웅 목사님의 미랄,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까지 만나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 N행시 미션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내면으로 이행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냉면 아니고요. 냉면 아니고요. 내면, 내면입니다. 내면 이행시.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70주년 기념 또는 홈커밍데이 기념으로 여러분들의 극동방송과 관련한 추억들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재밌고 웃기고 센스 있는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환영입니다. 제 눈에 확 띄는 이 N행시가 있다면 이 데일리 미션과 별개로 제가 기프티콘도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N행시 미션에 내면 이행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매일 준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네, 참석률이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이 당신만을 위한 노래, 노래 선물도 받아가고 산삼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내용을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넣어서 혹은 또 막 성함 이런 것도 다 넣어서 AI를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요. 또 하루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또 많이도 안 돼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신청, 빠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343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만나봅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은 크룩스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복주신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번 같이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습니다. 창조는 이미 1장에서 나왔잖아요. 사람 창조는. 근데 5장에서 창조의 기사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 남자와 여자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죄로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복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이미 복을 받았는데 왜 느끼지 못할까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야,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냐? 맞아요, 틀려요. 제가 들을 때 맞는 소리인데. 아니,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굳이 저는 복을 안 받겠습니다. 저는 복을 주지 마세요. 저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고 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의미는 뭐예요? 이게 종교에는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는 좀 수준이 있는 종교예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절대자의 고귀한 사랑, 그다음에 이타적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등 종교는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냥 모든 걸 다 해. 뭐 신의 이름이든지 신비의 방법이든지 막 주술 방법이든지 막 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내가 잘 살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것에 막 집중하는 게 하등 종교라 그래요. 근데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뭐냐면 기독교는 좀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고등 종교에 이런 특징이 있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종교랑은 다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무당한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려고 하면 뭐 하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적인 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이런 장면들이 어디에서 많이 보느냐. 여러분 사극 자주 보시죠? 요즘에 사극은 뭘 하나 모르겠는데 사극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꼭 나와요. 내가 왕비가 되려고 하는데 왕비의 자리에 누가 있어. 저 사람이 내려와야 내가 될 차례기도 하고 내가 될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내릴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네,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뭘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 왕비 이름을 쓴 인형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인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냥 뭐 그냥 대침을 그냥 막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냥 막 쑤셔. 그리고 흔들고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붙이고 해요. 그러면 또 사극에서는 또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아파. 아프다가 내려오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왕비가 돼가지고 짜잔 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등 종교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잘 되면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요. 기독교는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알아요. 기독교는 수준이 높다는 걸 알아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알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뭐요? 하등 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시며 사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거, 이거를 하등 종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것, 제가 만들었어요. 하복신앙이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복신앙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도 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말씀하시고 계속 복을 말씀하시죠.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의 하등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 주셨다는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된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남자와 여자의 뒤에 다른 단어를 하나 써놨어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게 의미하고 있는 바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자카루와 여자 네케바를 창조하셨고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제가 뭐에 방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어요? 남자라고 한 단어가 자카르라고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한 단어가 네케바라고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 모르셔도 되지만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창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잖아요. 창조에서 1장에서 끝났는데 5장에서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는데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또 제가 이름을 달아놨죠. 남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자라는 히브리어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자카루와 여자 네케바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고요. 사람을 그냥 자카루와 네케바를 만드셨을 때 그 존재를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아까 1장 27절, 8절에서의 말씀과 창세기 5장 2절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남자와 여자가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지칭이 된다라는 것과 지금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 사이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이 있잖아요, 복이. 1장 27절, 8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자카루와 네케바에게는 그 일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카루와 네케바와 아담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복이 있어요, 복이. 자카루와 네케바에게는 지금 복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사람 아담에게는 복이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없으시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피조하신 상태에서 구별되는 남자와 여자는 강단에서 이런 말 쓴 게 죄송하지만 히브리어 원어가 그래요. 뜻이 자카르는 수컷이에요. 자카르는 네케바는 암컷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존재예요.

성별이 구별되는.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임하여 주시면 사람이 되고요. 사람에게서 복을 빼가시면 그냥 암컷 수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암컷 수컷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가끔 있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가끔 있어요. 그래서 속썩이는 남편들 보고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인간아, 그러죠. 이 인간아. 그 인간 같아서 인간아라 그랬어요. 인간 같지 않아서 인간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남자와 여자를 일으킬 때 그러면 항상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부르시는 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이 임하여서 아담이 된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부르세요. 그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아담에게 이르잖아요. 아담에게. 이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제 복이 임한 아담에게는 너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 것이다 할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씨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 이씨에게 이씨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차이를 아시겠어요? 복을 받은 후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아담인 사람의 대표 명사에서 남자를 부를 때 이씨, 여자를 부를 때 이씨라 불러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복이 들어오기 전에 암컷과 수컷과 같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 존재에게는 자카르 네케바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사람이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부귀영화 무병장수 입심양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요 근본적으로 없다니까요. 그건 하등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장사하기 위해서 하등종교에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뭘 갖다 바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의 복은 그런 개념은 되게 부분적이고 나중에 후차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이 복에는 존재의 복이에요. 존재복. 너희가 짐승처럼 동물적인 성별의 구분적인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체로 살 것인가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결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불리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끼리 살아가고. 여러분 요즘에는 집에 이제 고양이도 강아지도 있지만 사실 원래 걔네들이 우리 같이 살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람끼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사람끼리 못 살아가는. 옛날에는 이웃이 다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웃이 하나가 아니에요. 가족이 옛날에 다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성격 따라, 기질 따라, 뭐 이기심에 따라 안 보고 살아가.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 형상이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온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카르 네케바에게 주셨던 복,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이구나를 알고 믿고 깨닫고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희미하구나. 느끼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 부귀영화 입신양명 뭐 무병장수가 복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복이냐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뭐를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케베와 자카르에게 복을 줘서 아담이 되게 하셨는가, 진짜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그 사람이 아담이 된 사람을 부를 때는 이씨, 이샤라고 부르셨지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담이라고 부르시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5장 2절에서 나오는 복은 동일한 단어, 동일한 뜻,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크의 복. 네,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복을 바라크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복이 바라크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복이 에셀이에요.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걸 에셀이라 그래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라크의 복인데 이 바라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라고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병장수 부귀 영화 입신양명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라크의 복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렇게 존재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무릎을 우리 교회에서 언제 무엇을 할 때 무릎을 꿇나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감사할 때 원래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꿇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당에 가면 사제 품위 받을 때요. 엎드려요. 바닥에. 완전히 나를 굴복시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행위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고 우리는 그 외의 것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유명세계 세상의 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없다.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 직장 다니면 직장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사장님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행위에 무릎이 꿇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 버려야 되고 그 말 따라가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못하면서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비굴하지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든지 사회든지 개인이든지 우리는 무릎을 안 꿇는 것 같으나 사실은 많이 무릎을 꿇고 살아요. 창세기에서 제가 1장 말씀 전할 때 중요하게 했던 말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사람들이 원시 시대에는 뭐예요? 다 해, 달, 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신을 무수하는 시대예요. 애굽에서 만드는 형상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사는 그 시대에 너희는 무릎 꿇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무릎 꿇도록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의 신이 제 세상에서 가장 셀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복이 날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교만과 죄악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교만합니다.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를 우리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아니, 죄인이라서 교만 안 한다면 어떻게 또. 죄인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구원이 없다면 다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데 다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길로 가지 않는데 힘이 있다, 돈이 있다, 건강이 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가인에게 힘이 있었어요. 동생보다 힘이 있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알고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야 복이 복이 되는데 여전히 교회 나와서 하등 종교에서 말하는 복을 구하고 그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것이 뭐 죽으나 사나 그게 필요하다는데 아니 교회는 그걸 해결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뭐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애매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게 애매해요. 진심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0: 만들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1: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다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깨워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기도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 너희들이 세상 동물,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 건강하냐, 너희들이 오래 사냐, 너희들이 잘 나가냐, 성공했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아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고양이들이 예배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데 누가? 아멘. 뭐 강아지가 손 모으고 있는 것도 있다고. 예배하면 옆에서 손 모으고 있대, 어떤 강아지들이.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거 뭐 흉내 내는 거 아니면 뭔가 그런 거죠. 동물의 본능인 거지.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 만물을 찾아보세요. 세상 피조물들이, 동물들이, 어느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찬양합니까? 기도합니까? 없죠.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자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습니다. 믿음의 자식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가 없어졌어요. 계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죄의 자식이 계보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고 나서 저는 철저히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겨집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세 번째 자녀인 셋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을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셋은 어떤 사람이냐. 3절의 말씀을 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을 하였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자기 자식들은 자기 형상을 닮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범죄한 상태의 형상을 닮았다면 셋도 어떤 자식이 나와야 돼요? 아벨 같은 자식이 나와야 돼요? 가인 같은 자식이 나와야 돼요? 가인 같은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셋의 계보를 따라서 모든 구약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며 마태복음 1장에 가서 그 계보가 예수님께로 도달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에 나온 모든 족보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셋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자녀예요. 셋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어요. 죄의 형상을 닮았다면 셋을 통해서 예수님 나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셋은 아담이 가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런 자녀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회복된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믿음을 이어가는 계보를 잇는 셋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실수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치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나는 안 교만한 줄 알아요. 나는 의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릎 꿇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무릎을 못 꿇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괜찮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자녀를 낳아보자는 거예요. 너의 깨진 범죄한 형상을 닮은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회복된 형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해서 마귀 사탄을 따라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복된 너의 모습을 닮은 자녀를 내가 낳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져버릴 것 같은 믿음의 계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5장에서.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져요. 구약의 근본적인 복은, 바라크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그 하등 좋게 복이 별로 하나님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있지 보이는 것은 뭐냐면 바라크의 복이

0: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따라 부분적인 복, 필요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모세에게 주신 복과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모세도 복을 받고 뭐 야곱도 복을 받았지만 각자에게 임한 복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만 복인 줄 알아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봅니다. 성경에는 꼭 바라크의 복만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시편에 가면 에셀의 복도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믿음의 기초를 쌓을 때 어떤 복을 강조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바라크를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바라크가 될지니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무릎 꿇는 인생이 되라 그랬지. 무릎 꿇지 않고 잘 나가는 인생, 무릎 꿇지 않고 건강한 인생, 무릎 꿇지 않고 오래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뒤에 읽어보면요, 무드셀라 나와. 유명한 969세까지 살았다는 무드셀라가 나오고요, 에녹은 365세까지밖에 안 살았습니다. 3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누가 복받은 거죠? 말할 수 없다니까요. 무드셀라는 자기 수명을 다해서, 이 시대 때는 오래 사는 시대니까 수명을 다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에녹은 365세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969세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365세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로.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좋은 복입니까? 모세가 누린 복이 좋은 겁니까? 베드로가 누린 복이 좋은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릎 꿇고 있냐는 거예요. 하등 종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복을 주시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하복신앙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바라크의 복, 무릎 꿇음의 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사랑을 깨닫고 참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며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

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이것이나의 간증이요 이현숙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 설립을 위한 7인의 기도 모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그 해에 여전도 회장이 됐었어요. 또 부산에서 여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는 중에 제가 마산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산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갈급하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있을 때 그 무슨 복음 방송을 들으셨던가 봐요. 근데 창원에 오니까 아무 저기도 없어서 너무 갈급하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부대를 만들어보라고 하시면서 7이 완전수니까 7명만 만들어보라고 그러셔요. 근데 방송사를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쉽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집사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신권사님한테 갔더니 그러자고 한 주 만에 그 여섯 분이 됐어요. 전도사님까지.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타교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우리가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듣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때부터 같이 합류해서 7명이 됐죠. 그래서 진짜 만 5년을 거의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우리 7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창원극동 방송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1: 그때 오셨던 표부장님이 계셨어요. 방송팀 방송부장으로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뭘 이렇게 기도도 하든지 뭘 좀 멘트도 따고 해야 되는데 만나서 장비가 없으니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CBMC라고 기독 실업인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여러 분이 있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그 장로님께 사실은 그 지금 이렇게 해서 허가는 나고 했는데 그렇게 장비가 없어서 근데 그래서 장로님께 도움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고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0: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얼마냐고, 그러셔서, 그게 뭐, 한 200몇십만 원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비를 사가지고, 그 나갈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셨지만은, 그런 사랑과 열심이, 사실 이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형 장로님. 그렇게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방송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역량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방송 화이팅!
2: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키즈벤처의 내가 매일 기쁘게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제 454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키즈벤처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목요일 내면 이행시, 내면 이행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산삼 선물과 노래 선물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이 두 가지 선물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들으신 후에 집으로 가는 길 묵상 만나볼게요. 먼저 작은 평화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티소 스윗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 10월 15일 목요일 묵상 제목 시간 관리의 핵심.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매일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리한 시간을 TV 보기, 낮잠 자기, 간식 먹기와 같이 사소한 일에 사용한다면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친닝 추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간을 관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친닝 추가 말한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다섯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자기 능력을 알아라. 못하는 일은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두 번째,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라. 세 시간

1시간 걸리는 일을 2시간 안에 끝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 흐름을 따라서 일을 하라. 집중이 잘 되고 있는데 시간이 됐다고 멈출 이유는 없다. 네 번째,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지킬 수 없다면 빠르게 취소하고 다시 잡아라. 다섯 번째, 일에 집중하되 시간에 집중하지 말라. 시간 관리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하라.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은 바쁜 일상 가운데 꾸준히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짬을 내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현재 시각 6시 29분, 30분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집으로 가는 길 말씀 묵상에 이어 달빛 마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바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토요일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한양대학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 모두들 신청을 하셨겠지만 혹은 신청하셨다가 본인의 이 사정이 생기셔서 아쉽게 못 간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신다고 혹은 70 이렇게 샵 0981번으로 70 이 숫자 70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아직까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우리 함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기쁨으로 우리 함께하는 소풍의 시간, 또 홈커밍 데이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21일, 10월 21일 수요일에는 로키 브렌치 목사님께서 이곳 경남 땅을 찾으십니다. 스프루스 파인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로키 브렌치 목사님께서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마산 합성감리교회, 그리고 저녁 7시에는 진해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인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이나 오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관련한 내용들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오전, 오후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혹은 둘 다 고르셔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먼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Celebrate Jesus, 생명 주께 있네 함께 하실 거고요.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웨이옴의 찬양까지 만나봅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송정미 사모님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In Psalm 119, the psalmist says, Your statutes are wonderful, therefore I obey them.
2: 시편 119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는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1: Why would the psalmist call God's commandments wonderful?
2: 그렇다면 시편의 기자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놀랍도록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까요?
1: The first reason that the psalmist calls God's commandments wonderful is that they are the words of a God who had already formed a relationship with them.
2: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미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 They were the words of a God who in his grace had already loved them and rescued them.
2: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 There is a second reason why the psalmist called God's commandments wonderful.
2: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놀랍도록 아름답다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 In Korea, we celebrate July 17 as a national holiday.
2: 대한민국은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념합니다.
1: July 17 is the date of the first constitution that was written after freedom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2: 7월 17일은 일제 지배에서 벗어난 후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1: We celebrate it because it is the constitution of a free people.
2: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국민의 헌법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1: We celebrate it because it sets the conditions to maintain a freedom that was won with much pain and suffering.
2: 또한 많은 아픔과 희생을 통해 얻은 자유를 지켜가기 위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1: The Constitution of 1948 was not written to restrict our freedom, but to secure it for the future.
2: 1948년의 헌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앞으로도 지켜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That is also how the Bible wants us to think of the Ten Commandments.
2: 성경은 십계명도 그렇게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 The Ten Commandments are the constitution of a free people.
2: 십계명은 자유로운 백성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1: The Ten Commandments are the constitution of a people that had been brought out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2: 십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1: The purpose of the Ten Commandments was not to restrict their freedom, but to maintain the freedom.

0: God had won for them.
1: 십계명의 목적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0: We all know that the Ten Commandments have two tablets.
1: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섬길 수도 있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드는 거짓 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1: Which will give us true freedom?
0: 그렇다면 어느 길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1: The first tablet of the law maintains our freedom against false gods that would enslave us again.
0: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는 거짓 신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1: Or consider the second tablet of the law.
0: 이번엔 두 번째 돌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Imagine that you lived in a community where both you and your neighbor could steal, lie, or even kill to get what you desired.
0: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나도 이웃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1: Would you be free in that sort of community?
0: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과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Please teach your children that the purpose of the Ten Commandments is not to restrict their freedom or kill their joy.
0: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1: The purpose of the Ten Commandments is to maintain the freedom Christ has already won for them.
0: 십계명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3: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4: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5: 둘째 아이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말씀과 찬양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 둘째 아이가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했고 이 감사한 마음을 작게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창원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4: 이런 은혜와 감동,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오직 찬양과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방송, 상업 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이 방송은 방송 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후원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창원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로렌스 그레고리 왓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뭔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1등하고 싶고 뭔가 튀고 싶은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1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름을 길게 지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려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사람 이름이 긴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등재가 됐는데 1990년대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의 단어가 2253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20분이 걸리는 게라. 여러분 20분. 20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20분 동안 부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현존하는 가장 긴 이름은 무엇일까? 17잔데요. 현재 살고 있는 밤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외우도록 하기 위하여 쉽게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신 이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들을 향한 최적화된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부를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여러분 그 온유와 겸손, 사랑 여러 가지 단어들이요 전부 다 짧은 두 단어입니다. 영어로라든지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원어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 교회를 전국 방방곳곳에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옛날 첫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를 그때는 여러분 성전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원받아서 이렇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하던 이때 시간이 이제 끝나고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성막의 시대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는 출애굽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매일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40년을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옮겨가면서 텐트 천막을 쳐서 성막 거룩한 텐트 이렇게 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들은 성전시대를 열어가는데 성전시대 전에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들은 자기 마음 내 들으면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들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기도 않고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그래도 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배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100% 교회 안 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여러분 마귀가 판을 치고 있고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싫어하는 그 생각을 할 가능성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드디어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왕을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열어주시게 되었고 왕정시대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만히 보니 지금 성막에 텐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 저 천막은 이 왕궁밖에 있는 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서운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 왕궁보다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생각하는 바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 전쟁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성전을 짓는 준비를 착착 잘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모든 자재를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세우는데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28장 3절에 보면 너는 전쟁에 많이 참여하여 수많은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불길한 손이기 때문에 너의 손에 성전을 건축하게 없다.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요. 성전의 성결성과 성전의 순결성과 성전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자리여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네가 그렇게 지금 사람을 많이 죽이는 범죄 내지는 피를 많이 네 손에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쏟아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일론 머스크보다 여러분 저 젠슨 왕보다 더 부자가 솔로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을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이전 세대에 어느 누구도 네보다 부자가 없었고 이후 세대에 어느 누구도 부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서원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 구약 성경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자리 성전이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높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에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문을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연히 달라야만 했습니다. 왜요? 구약의 율법시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십일조는 구약의 율법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시대 은혜의 시대인 이 시대에는 십일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도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모세가 선포한 율법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모세 이전에 훨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에게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십일조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들리는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예전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키고 내려왔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잘 계승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듯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배당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당의 김해중앙교회 이 예배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예배당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지금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가득 이 차있는 보이지 않는 그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짓는 우리 이 순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했었던 그 부분과 성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자만 드릴 수 있었고요. 이 예배당 교회 예배는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성전은 여러분 정해진 사람만 출입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이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해중앙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에 감격, 감동,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이 감격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의 이름도 세 글자고 하나님의 이름도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세 글자고 예수님의 이름도 세 글자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세 글자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이름도 세 글자예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최적화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지난 75년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옛날 구약시대 저들이 섬겼던 성전 제사, 성전 예배 속에 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예배당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원했던 다윗에게는 성전에 지을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왕이 되자마자 4년 2개월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던 이 성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7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년 만에 이 성전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13년 정도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 옮기게 돼서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가 여러분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온갖 자재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두고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온전하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헌물하고 헌금하고 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왔지만은 그동안에 여러분 빚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 말에 빚을 다 갚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받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많은 교회 헌당예배 순서를 참조하고 많은 교회 헌당예배 순서에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 많은 교회를 서울의 초대형 교회들을 많이 참조하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2, 3부 나중에 진행하게 될 터인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거룩함과 그리고 순결함과 순전함과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선포되겠습니다만 미래의 100주년 기념하는 그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머물고 싶고 하나님이 오고 싶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저 이단 교회에 여러분, 그런 아무리 이단 교회에 건물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곳에 가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착하게 찾고 구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는 무너져 가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당도 이렇게 아름답고 잘 지어져 있고 여러분 내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순결을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되므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가장 오고 싶고 하나님이 계속 머물고 싶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싶고 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교회가 되고 교회 오기만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교회로 앞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세계에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김해가 잘 되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교회, 사람들의 필요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오십시오.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교회 오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잡한 문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여러분 사람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치유받고 귀신이 벌벌 떠서 도망가게 되는, 세상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교회로 김해 중앙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저에게 제가 잘 아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강남의 지역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여러분 금방 어느 교회인지 이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내외분이 출석하시는 의사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종종 오시기도 하지만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와 이렇게 감격적인데 지금이라도 제가 건축 헌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땅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10년 가까이 동안에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일은 내가 수고가 들어가고 내 눈물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지금 늦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예물이 들어가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김해 중앙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참여한 이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나가고 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비유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을 위하여, 새로운 새신자를 위하여 영혼구원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최전선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교회는 역할을 잘하게 되므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열정적인 여러분 간절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겼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최선 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도해야지, 저 사람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0: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항상 들고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카페 가서 커피랑 한잔 하자 이게 아니고 카페 가서 내 이야기 좀 할 게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코끼 갖고 아니 커피값 먹었으니 교회 가자 이러면 이래가지고 교회 오도록 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성전이 한층도 빛나고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성전, 이 교회, 이 예배당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을 지금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함께해 주심으로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교회가 10개 중에 8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건축 과정에 불협화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교회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로 약한 자를 채워나가고 약한 자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김춘희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참다운 자녀로 하나님이 뜻대로 살며 축복받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에서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의 모든 백성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춘희 자매 고백처럼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참다운 자녀로 바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요.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남과 북의 복음 통일된 그때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춘희 자매의 선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극동방송의 제작 음반 가운데 찬송이었어요. 고진엽 씨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이번에는 영어로도 함께 올려드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인데요.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한반도 땅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그날을 꿈꾸면서 함경도에서 온 김춘희 자매 신청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김춘희 자매의 선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의 가사처럼 영원 불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김춘희 자매의 고백처럼 복음이 북녘 땅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어 찬양의 가사를 할렐루야를 함께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에서 온 김춘희 자매의 선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제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홍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

0: 말씀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2026 새생명축제 소풍이 10월 25일 주일에 열립니다.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는 배성현 목사님, 오후 2시에는 배우 정혜리 권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010-2573-81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 기독교연합회 연합 부흥 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 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교회에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우리 동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우리 동네 장학금과 국내외 구호 및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285-977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6 추수감사축제가 11월 1일 주일 오전 11시 통영 복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038-392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또 다른은 그리스어로 두 가지 구별된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이란 뜻이 있고요, 하나는 처음과 똑같지만 다른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의미는 즉 처음과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하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와 또 불확실성으로 허둥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시간 평안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 믿으며 찬양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의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시고요. 이상혁의 감사해, 옹기장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찬양 가운데 두려움을 버리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

노래로 앞으로 신청하실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들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면서 성령님의 따스함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송 라마보시벤의 음반에 있는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얻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시면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히 꾸며갈 수 있습니다.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올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창문이 찬양합니다.

좀 있습니다. 또다시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손꼭 붙들고 우리 또 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토부워십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먼저 들으신 찬양은요, 이윤화의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 들으시고요, 꿈이 있는 자유의 마음 다해라는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8세기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시무하던 노 샘프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어린 소녀 피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비 역시 자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라는 열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피비가 언니들과 함께 이웃집에 과일 몇 개를 허락도 없이 따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는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며 혼을 냈고, 피비는 오랜 시간 그 죄에 대해서 울며 회개했고 한동안 과일을 먹지 못하게 되기까지 됐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죄였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았던 피비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갈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이지 마칠 시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은혜 찬송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시작을 열었던 이야기 오병이어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 아이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작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기적으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과 감사를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찬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소리엘의 오 신실하신 주,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복음성가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드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히즈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실게요. 히즈윌의 삶으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네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런

하다. 굽이 둘로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어느 것이든 먹어도 된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바다나 강에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것이든 강에 사는 것이든 얕은 곳에 사는 작은 것이든 깊은 곳에 사는 큰 것이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음은 너희가 혐오해야 할 새들이니 이것들은 먹지 마라. 독수리, 참수리, 물수리, 솔개, 각종 수리, 각종 까마귀, 타조, 쏙독새, 갈매기, 각종 매,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뜸부기, 사다새, 대머리 수리,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박쥐, 이 새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날벌레는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는 먹어도 된다. 이를테면 다리가 달려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각종 메뚜기와 여치와 귀뚜라미와 방아깨비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밖에 다리가 네 개 달린 날벌레는 모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감사로 열립니다. 그 문을 지나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전해드렸습니다. 예배로 부름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으러 가는 자리에 가깝지 않나.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의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하니까 가고 드려야 하니까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래 모습은 초대에 가깝지 않나. 하나님이 이리 오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 나아가는 겁니다.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감사로 열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자격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그분께 나아갈 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밤 그 문을 지나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멈췄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사실 온 세상 참조주 하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네,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집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울지 않게였어요. 네,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고 자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좀 몸이 덜 풀린 분도 있는데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잠깐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크게 시작. 하나 둘

스톤게이트 뮤직의 멈출 수 없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룩 리거트 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Elevation Worship과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Graves into Gardens, 그리고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for Mor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4554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B 준비하시니 부탁드립니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4번 쓰시는 분께서 2학기에도 막내 아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흔들리는 사춘기지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흔들림이라고 생각하며 올해는 성경 통독을 자녀가 다시 도전해 보길 바라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성경 통독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못 해봤는데 근데 또 말씀을 읽게 되면 읽을 당시에는 뭐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요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말씀 외우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잠시 주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곤 하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또 이렇게 성경 통독을 자녀분과 함께 도전해 보신다고 하니까 응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 플랜의 위대하신 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시청에서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사랑에 빠진 캐닝 부부의 뒤늦은 결혼식이었는데요. 식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출입구 쪽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서약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던 캐닝 부부가 무슨 일인지 싶어 찾아가 보니 멋지게 차려입은 노인부부 한 쌍이 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부부를 보자마자 캐닝 부부는 환호를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결혼식을 방문한 노부부는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공이었습니다. 평소에 왕실에 관심이 많던 남편 존 캐닝은 문득 평소 좋아하던 여왕님께도 청첩장을 보내드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왕실 측은요, 이 부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 거절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맨체스터 지역을 다니던 여왕은 미리 그 시청에 가서 일정을 소화하고요, 이후에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다며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백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날 원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매일 내 삶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매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고요. 오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나를 오라 하네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밖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네, 결혼식에 여왕과 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오신다면 이야, 이처럼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는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유료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일 17일 토요일에는 극동방송 7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총극장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시려고 할 거예요. 내일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놀이공간, 그리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의 올해 사역표처럼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70년을 한결같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전파 선교사 대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있고요. 음악회도 있어요. 오후 3시에는 세시봉의 음악회, 또 차지연 뮤지컬 배우죠. 또 음악회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0: 피날레 무대로 저녁 6시에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로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는 오전 9시 반부터 7시까지 함께하겠다.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시간에 맞춰서 오셔도 됩니다. 어느 때든 오시든지 놀이공간과 볼거리, 역사관, 예, 각 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북한관도 있고요. 또 전파선교사 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또 먹거리에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아이들 많이 데려와서 놀이관에서 아이들하고도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시간에 맞춰서 보고 싶은 음악회도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좀 저녁 시간이 선선하고 약간은 쌀쌀할 수 있잖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두툼한 겉옷이나 가벼운 담요 같은 거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선곡해봤습니다. 홀리원의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1: 둘 셋

아멘.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앨범 중에서 예배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예,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 찬양과 헌신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청취자분들과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극동방송은 1초도 끊김없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일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축가의 잔치가 벌어질 텐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잠시라도 와서 한번 들려주시고요. 축하대 해주시고 또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내일 서울 한양대학교에 오실 분들 반갑게 만나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반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처지에 만족해하고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작은 죄는 금세 발견하여 크게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큰 죄는 보지 못함으로 외식하는 이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 역시 어떤 제한과 한계를 두지 않고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며 긍휼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여섯 멀씨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켈틱 음원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의실 곡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띄워드리고요. 여서 예람 월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이 쌓였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일까요? 원망일까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은혜의 찬양들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이 흔들렸을 때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찬양들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잘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은 저희 강원극동방송과 서울극동방송의 FM 채널을 통해서 휴전선 이북의 북녘의 성도들에게도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찬양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주 음성 외에는 성가 합창 버전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은혜의 힘입니다. 같이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350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사 근처 마포에 사는 청년입니다 하시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는 길에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에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말씀 앞에서의 찬양이 큰 위로가 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또 바르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셨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일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을까요? 또 곧 출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셔서 편안한 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이렇게 은혜의 사연과 듣고 싶으신 찬양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담기를까지 세 곡 계속 전해드립니다.

예수 담기를 주리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1009 성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순천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일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일 농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2시 반, 3시면 일어나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네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지만 보람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 많이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신청해주신 찬양이 있으셨어요. 아마 새벽녘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바로, 농사일하러 나가기보다는 기도하고 나가시나 봐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신청해주셨는데,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예수께로 오세요. 아이빅밴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장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시편 저자의 고백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5편 가운데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5편의 고백.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프닝에서 함께 나누었던 오늘의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 시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긴 창과 짧은 창을 빼어 나를 치려는 자들을 치시고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라 하소서.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려고 꾀하는 자들은 물러가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변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내 앞에 그물을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노려 구덩이를 팠으니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그들이 걸려 거기에 망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당신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당신은 가련한 자를 그가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서 건지고 압제당하는 자와 빈궁한 자를 착취자들에게서 건지는 분이십니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소망과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에 이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압제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애를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애는 물리치신다. 두 번째로 파니심은 징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함으로 흑암에 가둬두신다 그랬어. 내 지위가 뭔가? 원로 목사지 뭐. 지키지 않고 그 원로 목사님의 자리를 떠나서 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둔다 그랬어. 그러면 사탄들이 우리한테 와서 유혹을 못할 거죠. 3분지 1의 천사가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어.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놓은 건 아닌데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거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천당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를 쫓다가 간 거고 천사도 범죄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저지르고 어디가 도망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집통에 대한 심판. Judgment upon stubbornness.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라 그랬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deception.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았죠.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들은 정직을 생활의 신조로 삼어야 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했고요. 저 장미꽃 뒤에 이슬 홍지승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혜경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그 문을 열어봤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송이 자매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1: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 가장 영광이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배품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제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들이 순탄치 않지만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기 위해 십자가에 흘린 붉은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찬송가처럼 회개와 용서를 똑똑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송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희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의 선곡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이번에는 연주 찬송으로 그 은혜를 묵상해 볼까요? 피아노 연주의 미카엘 한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의 선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했습니다.

0: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모든 눈물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며 지금 이 순간에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라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에 여인이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개하시더러 이르되, 저기 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그녀가 출발하여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아 그녀에게 묻기를, 그대가 평안하냐? 그대의 남편과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하였다. 때로는

괜찮냐는 질문에 쉽게 괜찮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열왕기하 4장 가운데 고백처럼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 답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북송되어 교화서에서 3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게 하셨습니다. 감옥문을 나섰을 때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첫째 언니와 여동생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여덟 식구 가운데 다섯 명이 세상을 떠났고 둘째 언니와 남동생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둘째 언니와 남동생에게 제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먹을 것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산소에 가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고 권했습니다. 또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었던 친구의 숙모도 찾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광산에서 6개월 동안 힘겨운 노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저는 다시 한번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탈북은 살기 위한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연길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에는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가지고 고난의 은혜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험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검증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40년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고 고집불통인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고난의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

한다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절망에 처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쟁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늘나라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져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은 그 당시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 크고 귀하게 쓰임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 모습이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뜨리시라고 40년 동안 광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권한을 통하여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될 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가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고난에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0: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은 공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 고집불통인 이 인간의 자아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예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인격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의 불신앙의 모습이 제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격이 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순간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8세가 될 때까지 그는 깨어졌습니다. 얼마나 깨어졌는지 나중에 그의 온유함이 이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을 통해서 끼어지면서 모든 면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뒤에 다가올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곳곳에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8도, 강릉이 16도, 부산과 서울이 14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여수, 포항, 춘천, 평양, 개성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1도, 대전이 10도, 청진이 9도, 신의주가 8도, 함흥이 7도, 강계와 해산이 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포항이 26도, 부산과 대구, 제주가 25도, 대전과 목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강릉, 개성이 23도, 춘천이 22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가 18도, 강계가 16도,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일을 온전히 이루며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지요.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거의 육신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조용히 주님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음이 아닌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금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내일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음이 아닌 지금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지금 나를 도우실 뿐 아니라 내일도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나도 내일이 아닌 지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지금 나의 주가 되어주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나 지금입니다.

한 폭의 수채화. 선연하게 피어나는 고향의 산마을. 나뭇잎에 달린 은빛 물방울 속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 물결 따라 풀잎 위엔 무지개 뜬다. 그 위로 흘러오는 영원이란 음악.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히지 않는 것들을 속삭이는 빗소리. 내가 살아온 날, 남은 날을 헤아려준다. 창은 맑아서 그림을 그린다.

물은 얼음보다 자유롭죠. 수증기는 물보다 자유롭습니다. 액체는 고체보다 자유롭고 기체는 액체보다 자유롭지요. 부드러운 것은 단단한 것보다 자유롭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강건하지만 굳어있고 영혼은 부드럽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각이 깨어날수록 사람은 자유롭게 되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보이는 것과

0: 와 들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1: 둘째 아이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극동 방송을 듣게 됐는데 말씀과 찬양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 둘째 아이가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했고 이 감사한 마음을 작게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창원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0: 이런 은혜와 감동,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오직 찬양과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방송, 상업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후원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창원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재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옥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결실이 맺히는 풍성한 가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묶인 자가 풀려나는 은혜의 현장이 이곳 경남 땅에 펼쳐집니다. 스프루스파인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로키 브렌치 목사가 경남의 성도들을 위해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에는 진해 침례교회에서 신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와 실제 생활 속 돌봄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회복에도 힘썼던 로키 브렌치 목사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병상에 있던 이들을 일으켰던 그 능력이 채워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임하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전이나 오후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각각 오전 집회와 오후 집회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황혼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 요즘 이 찬송 왜 이렇게 좋을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니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6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저에게 다가왔던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세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보며 인생이 참 풀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풀같으나 믿음은 반석 같게 하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심하는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신기해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름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 나에게 응답하심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히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언제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그렇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언제나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언제나 세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께서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이 다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은 백성들을 모을 때에 또 전쟁을 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갈 때에 또 위험을 경고할 때에 이 나팔을 부는 거죠. 두 번째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가 있죠. 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오늘 시온과 같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 머무시는 성전을 의미하죠. 거기에서 경고의 소리를 바라라 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바란다라는 것은 경고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고를 이제 바라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외친다라는 것이 오늘 경고의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과 거룩한 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시대의 마지막이 있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셔서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갈라서 죄 있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것이고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진리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할 때에 예수 안에 영원한 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끝인 걸로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처럼 그냥 온 것이 아니죠. 뭘 가지고 왔습니까?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희생양을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희생동물을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제물을 통하여서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다라는 것을

엄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성경에서 글자로 보니까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고 그 어떤 감각이 우리 가운데 조금 무뎌져 있습니다만은 그걸 한번 어떤 잘못 보면요, 그게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제사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아는 거죠.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감각해진 거예요. 전혀 거기에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무감각하게 그냥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유다 백성들의 망하는 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두 번째에 속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이 시대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개인의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인생으로서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에 끝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핵심되는 말씀이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한 거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얻은 거예요. 많은 소출을 얻어서 아, 이 소출을 다 창고에 넣을 수 없으니까 창고를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꽉 재워놓은 거죠. 꽉 재워놓고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그걸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어떤 기본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몇 년 동안 벌어서 그 번 돈을 막 쓰지 않고 어디에 놓은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고 이제 내가 10년, 20년 이제 일하지 않고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합당한 뭐 내용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요? 전혀 어리석지 않잖아요. 지혜로운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용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많은 소출을 얻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지혜롭게 창고에 넣어놓고 몇 년 동안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건 뭐냐? 이 한 부자의 문제는 뭐냐?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산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지막을 알아야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오늘을 살아가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이 여러분들 없다라고 하면요, 인생이 막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내 인간의 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지막에 때와 마지막에 오심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2절부터 여러분들 11절 말씀 쭉 보면은요. 너무 암울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한 날이죠. 3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들 앞에는 불이 삼키고 뒤에는 불꽃이 태웁니다. 그들이 지나가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 같았지만은 지나간 뒤에는 황폐한 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황폐한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요. 이제 규모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단순히 농업이나 한 지역의 전쟁이 아니라 그 앞에서 땅이, 전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 되면은 이 땅에서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뭐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날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면은 막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진령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날, 마지막 날을 다 뭐요? 총괄하시는 거죠. 총지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인간의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나는,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3장 12절 15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그 공력들을 달아보게 되는데 불이 임할 때에 다 타버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림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똑같이 피곤한 가운데서 식당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 중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뭐요? 불평하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섬기면요. 똑같이 그 장소에 있고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남겨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헌신으로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의 날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라는 거죠.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라고 또 말하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당할 자가 누구이랴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죄인 된 인간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물어보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엘서 1장에서 살펴봤듯이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셔서 목적하셔서 주신다라고 말씀했듯이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운데 그 앞에 설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딱 끝내놓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리라.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병주고 약주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11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에게 임했는데 너희들 어떡할 거냐. 큰일 났다. 너희들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던지고 나서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재하는 거예요. 이제라도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뭐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그 경고등을 듣고 멈추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뜻이 있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진단은 나를 죽이는 진단이 아니죠. 그 진단을 통해서 내 병을 치료하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의 선포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 인생 한번 잘 살펴봐라. 너희 인생들 마지막이 곧 있을 텐데 그 두렵고 떨리는 그날에 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네,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로 악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미리 들려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는 마음이 들면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은혜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주지만은 그렇게 하면 너를 벌 받을 거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미리 들려온 거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음이 복이 되는 거죠. 들려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요?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렇게 악한 길을 가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며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이 재앙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듯이 오늘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그 시대적인 망함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 온 인류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지막에 남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고민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오늘의 삶이 그 마지막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그것이 나에게 들려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회개는 없는 거죠.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다음이 아니라 오늘 하는 거예요. 끊어야 할 죄가 있으면 다음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라는 표현이가 있는 거죠. 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나이가 들면은 다음에 하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다음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이 시간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안 죽을 건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야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 지금 안 죽을 건데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럼 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아주 영리한 질문을 해요. 그럼 저도 영리하게 대답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 산다는 것을 만약에 알아요. 그런데 알긴 알고 믿긴 믿겠는데 지금 믿기 싫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 죽기 한 달 전이든 뭐 죽기 전이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주님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언젠가 잘 믿겠다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걸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에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복을 주시죠. 복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를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돌아올 때다. 지금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 날이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두렵고 떨리잖아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마지막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이 구약과는 신약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매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온전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없었거든요. 인간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11절 마지막에 누가 감당하랴, 누가 서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과 내 의가 아니죠. 내 열심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림으로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도 두렵고 내가 그날에 벌받아서 죽을까 살까를 두려워하면서 가는 준비하는 사람과 이미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요? 겸손함으로 준비하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날짜를 계산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며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0: 오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오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옮겨져야 되는 거죠. 이제 요엘서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미래에 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지금이 아니죠.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미래예요.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는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에요. 내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올 그 여호와의 날을 오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지나갔고 내일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안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는 결단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내가 소망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 예배는 또 다른 날이지 이 예배의 연속성이 없는 거죠. 오늘이 우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이 일과가 시작될 겁니다. 일과가 시작될 때도 그 일과는요, 우연히 준 일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24시간 똑같은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 똑같은 24시간을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설 것을 기억하며 그날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소망하며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오늘 하루는요, 은혜의 하루예요. 여러분들, 우연한 하루가 절대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나에게 보장된 거지 내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돌이켜야 되는 거,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아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이 민족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부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돌파하며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10월 16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해주시고 계시죠? 출석 단어는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될 것을 믿고 언제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언제나 세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언제나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언제나, 왜 언제나를 출석 단어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빛나는 오늘을 시작하면서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를 요즘 즐겨 부른다,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사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이처럼 언제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니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407장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2부에서도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언제나에서 나오는 그 감동을 여러분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결실이 맺히는 풍성한 가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묶인 자가 풀려나는 은혜의 현장이 이곳 경남 땅에 펼쳐집니다. 스프루스 파인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로키 브렌치 목사가 경남의 성도들을 위해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에는 진해 침례교회에서 신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와 실제 생활 속 돌봄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회복에도 힘썼던 로키 브렌치 목사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병상에 있던 이들을 일으켰던 그 능력이 채워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임하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전이나 오후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각각 오전 집회와 오후 집회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방송가족과 전파 선교사님들을 위한 말씀 집회가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에 마련이 되는데요. 오전에는 최종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마산 합성감리교회, 저녁에는 강대열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진해 침례교회에서 마련이 됩니다. 방송가족들과 또 전파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사로 나서는 로키 브렌치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오십니다. 극동방송 70주년을 축하하고 또 이 경남 땅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오게 되셨는데요. 이럴 때 우리 창원극동방송 가족들의 하나 된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 마산 합성감리교회로 오실 분들은 오전, 오후 진해 침례교회로 오실 분들은 오후, 이렇게 오전, 오후를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요. 말씀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세한 안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오전 혹은 오후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과 전파 선교사님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말씀 집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공구 81번으로 오전 집회인지 오후 집회인지 참석 여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언제나 세 글자고요. 샵 공구 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죠. 먼 땅 좋은 기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그 어떤 장벽도 인간의 삼엄한 통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의 양식을 갈망하는 북녘당 동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아주 특별한 선물, 바로 라디오에 얽힌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AM 주파수는 멀리까지 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폭이 좁아서 찾기가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봄부터 수신 전용 라디오, 즉 채널 고정 특수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해 8월 27일에는 1000대를 보급했습니다. 1991년에는 이 라디오를 만나오라고 명명했습니다. 만나오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책도된 것인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라디오에서 오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의 양식인 만나를 나누어주는 라디오라는 뜻과 이 라디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보내주신 분은 당시 부천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애청자 이영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이 고정된 라디오가 북한에 들어가 자칫 발각될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대안으로 자가발전식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상용으로 나온 이 라디오는 건전지가 없어도 자가발전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같이 건전지를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싼 곳에서의 활용도가 무척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솔라, 즉 태양광 방식을 경험한

라디오도 추가로 보급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맞춰 라디오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극동방송에서는 1987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외교포 가운데 기독의사들이나 기독단체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는 중국 선교사,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보낼 때 풍선에 넣어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보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에서 구입해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남한의 물자들이 북한으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수월해져 방문객들을 통한 라디오 반입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 라디오를 전달받은 북한 지하교회의 한 군부대 담당 책임자는 이런 눈물겨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온갖 심력을 다하고 계시는 아세아 극동방송위원회 사장 김장환 목사님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라디오 440대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조선 땅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리라 믿으며 또한 하나님은 조선 인민을 영영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 지하교회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최근 만나우 라디오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듣는 데서 벗어나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북한 청취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USB와 SD카드 슬롯 장착, FM, AM 겸용 기능을 갖춘 라디오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조선족 사역자의 간절한 편지가 큰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임전도사라는 조선족 사역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장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신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극동방송 청취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간절한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극동방송은 지금도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그곳 주민들의 눈높이와 환경에 맞는 라디오 또 도구들을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을 세우고 귀를 막으려 해도 어두운 땅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의 수많은 심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는 국경을 훌쩍 뛰어넘고 전해지는 복음은 그 어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가둘 수 있고 라디오는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전파를 타고 북녘 동포들의 가슴 속에 심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서 은밀히 라디오를 켜고 영의 만나를 먹고 있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매체들이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언제나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드디어 극동방송 70주년 홈커밍데이가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마련이 됩니다. 가고 오는 길 은혜 많이 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는 그곳 현장을 생중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잠언.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세워 집을 짓고 가구를 들였다. 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양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은식이와 꽃으로 식탁을 차렸다. 여종들은 물러가게 한 다음 직접 시내로 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사는 게 혼란스럽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만찬을 들자. 갓 구운 빵, 구운 양고기, 고르고 고른 포도주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았다. 무기력한 혼란을 떨치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오만하게 빈정대는 자를 타이르면 뺨을 맞고 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정강이를 걷어차일 것이다. 그러니 비웃는 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수고의 대가로 욕만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꾸짖는 것은 다르다. 그들은 그 보답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훈계를 해라. 그들이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네가 아는 바를 선한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지혜를 통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한 나날이 펼쳐진다. 지혜롭게 살면 지혜가 네 삶에 스며들 것이다. 삶을 무시하면 삶 또한 너를 무시할 것이다. 이번에는 뻔뻔하고 머리가 텅 빈 경박한 여자 매춘부가 등장하는구나. 그 여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제 길 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사는 게 혼란스러운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달아나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줄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안겨줄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굶기지 않으시고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추수철에 낚시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복을 부르지만 악인의 입은 독

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을 받고 기억되지만 사악하게 살면 썩은 내만 남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 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직하면 당당하고 근심 없이 살지만 구린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 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잠든 보물이지만 다 아는 채 하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잠언 9장에서 10장 1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 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즐거워하다가 자기 때에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죽어 낙원에 갔어 낙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2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실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는 이런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2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실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는 이런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때가 있는데 바로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후에 얻은 독자일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만사형통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는 이 말은 육신적인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0: 순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대적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성문이라고 한 것은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견고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빼앗아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후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은 죄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죽음의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으로 죽었고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만약 죄인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자체가 무효이고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던 사탄은 쫓겨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세 번째 축복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의 복이 있고 이김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제건 아름다운 교회를 섬

0: 이고 있는 성옥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이것이나의 간증이요 이현숙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 설립을 위한 7인의 기도 모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그 해에 여전도 회장이 됐었어요. 또 부산에서 여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는 중에 제가 마산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산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갈급하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있을 때 그 무슨 복음 방송을 들으셨던가 봐요. 근데 창원에 오니까 아무 저기도 없어서 너무 갈급하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부대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서 7이 완전수니까 7명만 만들어 보라고 그러셔요. 근데 방송사를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못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쉽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집사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신권사님한테 갔더니 그러자고 한 주만에 그 여섯 분이 됐어요. 전도사님까지.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타교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우리가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듣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때부터 같이 합류해서 7명이 됐죠. 그래서 진짜 만 5년을 거의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우리 7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창원극동 방송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1: 그때 오셨던 표부장님이 계셨어요. 방송팀 방송부장으로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뭘 이렇게 기도도 하든지 뭘 좀 멘트도 따고 해야 되는데 만나서 장비가 없으니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CBMC라고 기독 실업인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여러 분이 있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그 장로님께 사실은 그 지금 이렇게 해서 허가는 나고 했는데 그렇게 장비가 없어서 근데 그래서 장로님께 도움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고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얼마냐고 그러셔서 그게 뭐 한 200몇십만 원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비를 사가지고 그 나갈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셨지만은 그런 사랑과 열심이 사실 이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형 장로님. 그렇게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2: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0: 정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방송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역량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국동방송 화이팅!
1: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2026 새생명축제 소풍이 10월 25일 주일에 열립니다.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는 배성현 목사님, 오후 2시에는 배우 정혜리 권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010-2573-81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 기독교연합회 연합 부흥 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 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교회에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우리 동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우리 동네 장학금과 국내외 구호 및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285-977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6 추수감사축제가 11월 1일 주일 오전 11시 통영 복된 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038-392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4개국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고모라를 치는데 소돔 고모라 왕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합군이 재물을 뺏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의리도 없는 조카지만 넓은 사람이니까 그는 마음을 넓게 해서 자기 조카를 구합니다. 자기 집에 기른 군사가 318명인데 318명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에스겔, 마므레, 또 한 사람은 아넬, 이 세 힘 있는 분들과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사람의 네트워크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직관계가 중요하지만 또 수평관계도 그렇게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엘, 에스골, 마무레 그 동맹군과 함께 가서 숙객에서 그 4개국 연합군을 밀어붙이고 치고 재물을 다 빼앗아오고 조카로 그 가족도 구원해 와요. 그런데 이겨서 찾았지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또 그 4개국 왕들이 다시 가다듬어 전세를 가다듬어 아브라함을 치러 오면 어떻게 하겠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을 아시거든요.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걱정 아버지가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방패잖니.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늘 복주고 상주는 너 하나님이 아니냐.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상을 주고 복을 주신다니, 그는 복을 받아도 남겨줄 아들이 없잖아요. 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나쁘게 말한 사람 많은데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재산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하나님은 희년에 다시 잃어버린 것 다 찾아 조상들이 갖고 온 걸 이어받게 하거든요. 아버지가 한 회사를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한 회사를 손자가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나는 유산을 자식한테 안 불러주고 다 사이에 하나님 하겠다. 아름다운 소리지만 성경적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유산을 물려주고 또 손을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종이 얼마나 많아요. 군사만 318명이니까 일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또 그의 친구, 그의 모든 동맹군들도 있고 많은 사람 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거든요. 다메섹은 유다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종을 어릴 때부터 길렀는데 착하고 귀하고 너무 자기 마음이 타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종들을 다 그에게 맡겨 컨트롤하게, 모든 살림을 애굽 왕이 바로에게 맡겼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소중한 아들의 며느리감을, 아내감을 찾는 것도 자기가 하지 않고 자네가 택해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재산이 있는 아브라함인데 자기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그 종에게 주기로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뭐 내게 뭘 주시겠어요? 아무리 주셔도 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안 주셨어, 아들이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다 상속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하셔서 이삭이 아들이 물려받게 되지만, 바로 이 엘리에셀은 종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처럼 귀하고 그의 사랑이, 그의 신뢰가 다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인가? 종인데도 귀족 같고, 종인데도 엄청난 성공자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받고 기여김 받으면 우리도 되지만, 바라보는 사람도 흐뭇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교회 직분자가 국가적으로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할 때 교회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교회 직분자,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고 칭찬받으면 교회도 빛이 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을 보면은 그는 무엇보다도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네 이 가나안 땅에 처녀들에게 택하지 말고 내가 살았던 고향 메소포타미아, 거기 가면 내 동생 나홀이 살고 있을 것인데 내 고향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택해오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택해 주실 줄 믿고 혼수품을 다 낙타 열 마리에 바리바리 싣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어요. 내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순적하게 하십니다.

하실 걸 믿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도 애기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는 지금 있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성까지는 2,500리입니다. 1,000km가 넘어요. 그 먼 길을 이제 며칠 걸렸겠죠? 낙타 10마리의 종들을 거느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지 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연락도 안 됐죠. 전화가 있나요? 막연하게 하나님 믿고 가요. 그리고 가서는 거기 나홀성에 결혼 상담소가 있나요? 뭐 사람 소개하는 곳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에 가서 긴 서방 찾는다고? 그 성에서 어떻게 이삭의 부인감을 찾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낙타들을 다 쉬게 하고는 애기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 저녁때가 돼서 동네 여성들이 물길로 올 건데 내가 어떤 아가씨한테 나 좀 물 좀 마시게 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예 마시세요. 어르신의 낙타까지 내가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삭 도련님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애기처럼. 여러분 저는 자주 강조하는데 기도는 애기처럼. 애기가 아빠한테 뭘 구하면 아빠가 주잖아요. 줄 수 없으면 못 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구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더니 기도를 아멘도 하기 전에 심히 아리따운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아, 저 소녀겠다. 감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리따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고귀한 처녀예요. 이게 물길 넣었어요. 아가씨, 나 물 좀 마시면 좋겠는데요. 아유, 어르신 마시세요. 마시고 나니, 아, 어르신, 저 낙타 드릴게요. 제가 마시겠습니다. 응답받은 거지.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기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종이지만 응답받은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보니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신뢰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의심할 아내가 누가 있어요? 아내가 새벽 기도꾼인데 아내가 바람 피우면 어떡할까? 의심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누가 그를 신뢰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엘리에셀은 그의 이미지가 기도하는 사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이라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집사님 기도 귀하게 하시는 분보다 못한 거지요. 군의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행패를 부를 때 목사님이 아무리 귀신을 저주도 안 나가요. 목사님한테 대들고 목사님이 힘들었어요. 그때 군중병이 어디서 듣고 와서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물러가! 그럴 때 귀신이 거품 품고 도망갔어요. 군목 목사님은 늘 바둑하는 사람. 바둑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 기도 안 해. 군종 사병은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목사 안 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목사 안 쓰는 거예요. 군종병을 쓰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게 자기 고백이 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자기 직분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니 아가씨, 니댁의 사람이에요. 예, 저는 제 할아버지가 나홀이에요. 아버지가 부두에. 와, 내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래서 머릿속에 경배하고 큼직한 고걸이 큰 금발찌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땅에 엎드렸어. 그리고 아가씨, 우리가 묵을 그런 집에 장소가 있겠소? 아이고 어르신, 낙타를 먹일 사료도 많고 어르신과 종들 대접할 그저 누축할 집 방이 많습니다.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이 이 리브가는 물동이 버려두고 막 뛰어가거든요. 창세기 24장 28절 보면 리브가가 달려갔다. 그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깨달은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물길로 온 여자가 우물가에 버려두고 팍 달려가서 내가 행한 일 다 말한 그분을 만나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뛰어갔다 해서 리브가도 너무 놀라서 또 그 큰 금선물을 받고 놀라서 그냥 딸 뛰어갔는데 물동이 들고 뜁니까? 그래서 어머니, 오빠, 아버지 부들이게 다 하니, 와, 보통 인물 아니야. 낙타 열 마리를 거느리고 종을 거느리고 이런 선물 주는 분이 굉장한 인물이구나. 그래서 빨리 저녁 식사 준비해라, 잔치 벌여라, 빨리 방 정리해라, 빨리 낙타들 먹을 사러 또 그분들이 오면 발씻어 물 준비해라, 막 이렇게 정리하고는 나반이 급히 가는 거예요. 가서는 우물가에 서 있는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기도하고 감사해서 있었겠죠. 여호와께 복받은 분이요, 여기 계시나이까 어서 우리 집으로 오셔요.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낙타를 위해 사료도 준비하고 귀하신 여호와께 복받은 분들을 무주수갈 방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는 종의 옷을 입히지 않는 거죠. 종이지만 자기 아들, 자기 상속자이기 때문에 귀한 옷, 편하게 입힌 거죠. 종인데 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죠. 발 씻어주고 음식상, 여러분 그 2500리 길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왔던 거, 천리길이 뭔데, 2500리길을 오면서 따뜻한 음식 먹어봤어요? 그저 바싹 마른 빵, 말린 대추야자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왔지요. 근데 그 금방 만든 요리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어서 드세요 하는데, 아니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기적으로 큰 성공자로 큰 손님으로 받드는데 I am a servant of Abraham.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가 그 내 주인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내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냥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인데 먹고 느긋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좀 귀족의 대접받다가 늦게 나는 실은 종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에 정직하면 믿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내가 한 여인이 남편인 신분에 정직하면 아내가 남편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내가 나는 한 남자의 아내라는 신분에 정직하면 뭐 의심받을 일을 예 하겠어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면 되는 거죠. 뭐.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살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찬양대원인데 내가 어떻게 술집에서 두 다리 걸치겠어요? 찬양대원인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어떻게 부끄러운 곳에 가겠어요? 자기 신분에 정직하면 유혹도 이기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Who am I? 내가 누구냐? 어디서든지 나는 나잖아요. 나답게 살면 나는 누구인가? 아, 누구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 요셉이 아리따운 장군 부인이 나랑 함께 침대 가자 할 때 나 그렇게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기 신분에 정직한 사람. 언제나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자기 일에 신실했죠. 먹고 해도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고 은금, 소, 양, 낙타, 종들이 참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들 하나 주셨는데 바로 이삭 도련님이십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아들께 다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들 도련님 부인 가문을 얻으러 왔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이대게 따님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주인 동생 집에 동생의 손녀입니다. 그랜드 차일드. 딸이 아닙니다. 그랜드 차일드. 동생의 손녀를 만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 즉, 내 주인에게 인장간 진실함으로 대하여 이 딸을 주시겠습니까? 아닐지라도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우로 행하든 좌로 행하든지 행하도록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your decision. 당신의 결정을 알려주세요. 그때 부두엘 아버지도 오빠 라반도 말하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 부인으로 삼으라고. 할렐루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그 밤을 자요. 자고 아침도 안 먹어요. 성경 보면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서 리브가 데리고 갈래요. 그러니까 아 그건 안 된다고, 적어도 10일간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딸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면 만날 수 없는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0일간 거기에 있으면 손 대접받고 휴가, 10일간 휴가하고, 그리고 또 일이 성사되가니 주인 만나도 흐뭇하고 아릴 마을도 있고 10일간 실컷 즐기고 놀고 대접받고 휴가 즐기고 가도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우리 주인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리브가에게 결정을 끊어줘. 리브가야, 예, 이리 오너라. 예, 얘야, 너 이대구로 시집 가는데 그래도 10일은 우리가 같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분은 오늘 가자는.

네, 어떻게 할래? 오늘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게 여자다. 저도 딸 길러 시집 보내봤지만 우리는 딸 시집 보내고 저와 제 아내는 팔다리 잘린 것 같아 막 힘든데 딸은 좋아가지고 제 아내가 경아! 얘 집에 안 있고 오다 가다 만난 김서방 집에 있노? 나는 좋기만 하구만. 딸이 따라합시다. 나는 좋기만 하구만. 그 리브가 자기 유모하고 종들을, 언어에 보면 종들을 데리고 가요. 부자니까. 그래서 이삭의 부인이 돼요. 엘리에셀, 귀한 사람이에요. 오직 주인 기다리는데, 주인이 지금 기도하시면 기다리는데, 빨리 가서 알려, 기쁜 소식 알려, 오직 주인만 이해서, 오직 주인이 이해서. 자기 일에 열심히. 잠언 10장 4절에 부지런한 자가,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된다. 잠언 12장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잠언 22장 29절에 너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skillful person 막 자기 칼을 가는 노력한 사람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 게을리하면 천한자 앞에 서고 쓰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귀한 사람 대접받고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판매해도 세계 제일로 팔아보자. 내가 국화빵을 만들어도 세계 최고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엘리에셀. 나는 종이지만 종으로서 최고 종이 되어보자. 그러니까 최고 종이 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인데 그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더라. 그렇게 샅샅이 자기 일에 충성하니 80년 총리를 80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일에 신실하면 그게 빛나는 사람 되거든. 그런데 기회가 많지 않거든. 이 지용수가 세계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해서 하나님이 기쁨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모든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하려고 막 하지만 그게 얼마 더 하겠어요? 제가 목사 안수받은 지기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총회장도 지나고 제가 총회장 팀에 들어갔을 때 제일 막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중간에 있거든요. 강물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강 언덕에서 쉬고 있어도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요.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살고 싶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내 신분에 정직하게 빛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노력하고 살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에게 복이 되게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해도 열심히 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또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어둠 밤 시대리니 너 직분 지켜서. 곧 어둠 밤,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마지막으로 내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좋지만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자. 그럼 내일 하루 잘 살면 되잖아. 오늘 하루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 직분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오늘 하루 내 할 일 열심히. 오늘 하루 주일이지요.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서 바르게 사는 건
예배당이

있어야죠. 예배당에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백화점 가고 극장 가고 사람 만나는 건 직분에 부끄러운 사람이죠. 예배 마치고 친구 만나고 사학고 만나 사담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All day, 하루 종일을 오직 하나님 경배하는 게 직분자에게 정직한 거지. 기도하고 주일 밤에 아담 어디 있어? 아담 얘 안 보여? 내 사랑아 얘 안 보여? 야 주일 밤 예배인데 너 어디 있니? 그때 안 부끄러워야지. 열심히 그러면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요셉처럼 아름답고 사랑받고 가치 있고 어디 가도 기영임 받는 인물이 되어 우리들도 좋고 내 가문에 좋고 교회에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사는 이런 인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놓아 비트시고 우리 주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0: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